100가지를 해요. 가지에 써서 가지찜을 한다든가 밥풀이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썰어서 무치면은 그게 우리 사람 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명체 껍질을 부시지 않고 이렇게 쭉쭉 그냥 아무렇게나 쭉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참기름에다 묻혀서 김밥 안에 명태 껍질을 볶아가지고 김치 쫑쫑 썰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그걸 쭉 깔고 그렇게 해서 명태 껍질을 가지고 먹었는데 명태 껍질하고 돼지 비계하고 저 껍데기하고 푹 삶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모난 각이라든가 동그란 데다 담아서 식혀야 되잖아요. 그거를 부으면서 거기다 실고추, 파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계란을 이거를 줘서 이렇게 씌워줘 놓고 한 몇 시간 후에면 그게 응고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살 예쁘게 썰어서 깻잎 깔고 청어 아래다가 우리나라 들기름을 하나 떨어지면은 정말 맛있어요.

0: 아버지 고향은 통천이고, 금강산 밑에 통천이고, 엄마는 신북천 만춘리. 저는
1: 태어나셨어요?
0: 통천에서 태어났죠. 52년도에. 우리가 속초에 왔을 때는 여기 집이 하나도 없고 전쟁터였고, 해당화 바치고, 내가 작은 키에 해당화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집이 없어서 백사장에 뜨거우니까 모래를 파놓고, 밤에 지푸락지를 해당화 위에다 꼽아놓고, 이슬을 피해서 한 1년 낸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츰차츰 모여드는 게 여기까지 오면은 북한 갈수 있다. 7일만 있다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런데 밤에는 저 개건너 있잖아요. 거기서 총알을 일렬로 막 쏴요. 그럼 우리는 모래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질도 없고 주황동에 집에 몇채 있고 영랑동에 몇채 있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속초 국민학교를 지었고 그다음에 영랑국민학교가 생겼고 그다음에 청호국민학교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피난자들이 많이 모여서 먹을 거 왜냐하면 전쟁이 난 후에 먹을 게 없는 이유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농사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한 3년 고생했어요. 어떤 분이 화장실을 갔는데 종이가 없어서 요만한 보르박스가 귀태기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찢으려고 보니까 많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똥도 못 닦고 그걸 가서 주웠는데 미국에서 군사품을 싣고 올때그 방수용으로 보르박스가 그게 지금 학구방 집이 된 거예요.
1: 지금 곳이
0: 그때는
1: 하나예요?
0: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배를 또 가지고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도루묵이, 명태 그런 거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면은 떼겨서 말려서 그렇게 누가 사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골로 팔러가요. 저 중동은 이런 데로 가면 사람은 몇 집이 없는데 거기 가면 농사 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물물 교환해서 먹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피난을 나오셔갖고 동명동 그 터미널 밑으로 내려가는 데서 한약방을 조그마하게 차려가지고 할아버지 옆에서 한약방 하는 거, 약 때리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시집 가서는 군인들이 반찬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줘요, 부대에서. 그래서
1: 직업이
0: 살다가
1: 있으시네요.
0: 저희 아빠가 사고로 머리를 다쳤어요. 사고로 제대를 하고 집에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38인가 9인가 그때서부터 혼자 살았죠. 삼남매 피우고. 할머니한테 정말 음식을 많이 배웠어요. 한 보름이나 열흘 빨리 먹을 수, 명태 껍질도 사실은 금방 먹을 수는 있어요. 명태는 옆구리에다 끼었다도 먹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 도야지를 잡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육수를 내면서 거기에다 이거 넣어서 국수를 말아 먹는 게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매고 대나무를 쭉 걸어놓고 거기다가 조금씩 얻어오면 그다 널고 널고 비안 맞게 널어 놓는 거예요. 저녁에 고추장 하나 떠다가 그거 나수를 이렇게 비서 껍데기 매그 껍데기가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아께처럼 그렇게 양념을 해서 무채 쳐가지고 애들 도시락 반찬 해주고 이랬죠. 두드려서 그 오늘 저녁에 술안주 수육 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먹고 국수 도야지 국수 돼지 삶은 국물에다가 먹으면 맛있고
1: 도야지
0: 그리고
1: 국수.
0: 우리는 밥 비벼 먹을 때

12월 달에 와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3개월을 넘게 4개월을 해요. 그래갖고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추운데 이제 그래갖고 말리면은 이게 완성이 되면 딱딱해요. 손도 안 들어가요. 손도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축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손질해갖고 이게 먹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20번도 더 가요. 한 마리에 축여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칼로 이제 쬐개가지고 가시 하나하나 다 발려가지고 그래갖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찢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제사 용도로 나가고 이제 구이 용도 나가고 손님이 이렇게 사갖고 가시면 머리는 머리대로 육수 끓여 드시고 껍데기 껍데기대로 튀겨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가 많으니까 쉽게 드시는 사람은 찢은 거 사가고 요것저것 해 드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편한 거 사가고 그래서 사가시는 분 이제 취향대로 그렇게 사갖고 가셔요. 황태국이에요. 주 재료가 말 그대로 황태죠. 뭐 이 동네에 나는 황태. 태로만 해요. 양념도 많이 안 넣고요. 딱 순수 황태로만 만들어요. 거의 40년 거의 됐어요. 45년 됐고 한 40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저씨가 남편이 이제 올해 황태 덕장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 때부터 해가지고 황태 3대로 이 동네에서 오래 했어요. 일단 내가 그냥 맹물 붓고요. 그냥 황태 넣고 들기름 넣고 볶다가 그냥 맹물 붓고 양념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기름 넣기 때문에 소금 간해갖고 후추하고 뭐 마늘파 이런 건 기본 양념이니까 들기름 넣고 볶는 것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너무 많이 볶으면 풀어지고 너무 조금 볶으면 육수가 안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볶아야죠.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황태 넣고 들기름 넣고 이제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이제 뽀얀 물 나올 때까지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 넣고 이제 해서 손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0: 소돌. 네. 소돌. 소돌소 태어난 게 뭐 조금만 했지 뭐 또 고개를 한 진고개라든가 뭐 고개를 또 하나 넘어와가지고 저 내면.
1: 내면?
0: 응, 내면 와서 살다가 아이고에. 또 그 올라가면 살뜰이라는 데서서 좀 많이 살았어. 기억이 두문두문 나지 뭐 방태산으로 방태산도 좀 가서 살고.

0: 그리고 방태산 내려 오면 지금은 도시가 됐대 거기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게 또 저기가 살다가 속초로 또 내려갔는데 아유. 근데 내가 속초 가면은 그 바닥태 있다 그랬잖아. 바닥태 떼야 돼. 떼게 갖고 창남 타네. 근데 냉이 심해갖고 배가 아파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여기를 넘어왔어. 여기 넘어와서 질방을 벗었지. 여기 내려와서 그냥 고생 많이 했어. 그 아버지는 거기서 인부노릇 했지. 덕장이라 하면 큰 사장이 하잖아. 그러니까 인부지 거기서. 거기서 명태 코 잡아서 내고 뭐 끌어다 주고 인부노릇.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나는 이제 하고 우리 아들들은 이거 코 끼고. 그러니까 사는 게 뭐 사람이고 말고 뭐. 상자만 가져오지 인건비가 어디 있어. 에이, 지금은 돈도 흔하지.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노동만 해도 돈이잖아. 아가미도 잘 못 띠. 명태 저 지금은 공장에 가는 아가미 띠에서 파는데 그때는 아가미 띠면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 해서 아가미 못 띠게 해. 그러니까 해가지고는 이제 알은 쥐놈을 주고 우리는 이제 배띠기 속만 먹는 거야. 속을 이제 그걸 한 달에 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는 되게 추웠네. 그때 와가지고 창란을 추리는 거야. 창란, 이 명란, 이건 명란이라고 그래. 추리고 알은 쥔주고. 그래, 그걸 해가지고 싹 빨아가지고 또 담궈가지고 아침에는 이곳은 그 갯벌이라는 데 있어. 갯벌 배를 타고 근내 가서 그 동네 가서 팔아 또. 예, 팔아가지고 이제 와서 집에 와서 밥 해 먹고. 이러니 그때는 뭐 이게 전기나 있나? 연탄불. 연탄불 꺼지면 발발발 떨지. 연탄불 꺼지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속 여기를 넘어왔는데. 이북이잖아, 여기가. 이북이네, 다 이북 땅이야. 이북 땅이니까 뭐 똑똑한 놈은 뭐 이북 땅이니까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내 땅이라고 말도 바꾸면 내 땅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저기, 서방님은 아주 농사꾼이야. 농사꾼이고 나는 댕기면 이제 그걸 좀 주는 거야, 그 땅을 좀. 그 땅을 주사가지고 놓으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래, 붙여가지고 면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야. 땅 붙였다고. 올리면 이제 면에서 이제 쪽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군에 가지고 내가 뭐 글을 알아? 요 난 글을 몰리나 여기다 좀 해달라고 여기다 써줘. 그거 가지고 군에를 가. 군에 가서 이거 써가지고 왔다고 면에서 써가지고 왔다는. 그 면에서 이제 군에서 다 해주면서 할머니 6개월 만에 이게 쪽지가 6개월 만에 인자가 없으면은 할머니 이름으로 땅이 떨어진대. 그럼 6개월, 한 6개월 돼도 임자가 안 나와. 그러면 등기가 나오더라고. 가서 신청하면 등기가 나와.
1: 처음에?
0: 농사 짓지. 네.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다, 여기 이제 덕장이 들어왔잖아. 한 집이 들어오고 또 한 집이 들어오고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거기서 덕장에서 매달 내가지고 사는 게 낫지. 땅 파서 뭐가 나와? 그래갖고는. 이제 덕장 하려는 요 위에 그제 묵은 밭이 많지. 그걸 우리 아들이 다 이루고 온 거야. 그 보코롱 뒤에서 다 이루고 가지고 거기다 덕장을 했는데 많이 걸었지. 많이 걸었어. 속초서 왔지. 이거는 많이 걸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이제 우리가 덕을 이만큼 맸잖아. 그러면 하주들이 집에도 하주, 이 사람도 하주, 이렇게 하주가 와서 걸어줘야지. 많이 걸지. 하주가 없으면 못 걸어. 그러 주문지에서 다 주고 와, 거기. 다 따개서 지금 창고에 다 이렇게 쌌어. 창고 따개갖고, 창고에다가 올겨서 빼쩍 얼어야만은 여기도 와서 걸잖아. 우리는 그냥 걸어주고

꿈 받아먹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지금 얘긴데 이런 부대가 저기 있잖아. 부대에다가 하나씩 올게 고기를 올게 가지고 와가지고 덕장 매면 거기다 쏟아 갑다 깔고 쏟아가지고 쏟으면 이 명태가 달그락달그락 얼어갖고 그거 걸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이제 걸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 그냥 그 내가 안 그래 당구가 당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미차를 갖다 붙는 거야. 그럼 고기가 다 녹았잖아. 녹으면 그걸 양자 물찌개지. 옛날에 물찌개 이렇게 꼭지 있다. 그 물찌개에다가 그 명태를 거는 거야. 걸어서 이렇게 치고 언덕이 다 올라가. 숱한 고생했지. 배도 고파서 지금은 뭐 배고플지도 없어. 그걸 아무거나 남인에도 끓여주잖아. 그때 남인은 어디 있어? 건빵 하나씩 주면 숨이 차서 그닥 하는데 그 건빵을 어떻게 먹어? 그럼 어떤 아이들은 막 건빵을 내버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느냐. 지금도 나무를 많이 박아 두 마리. 그것도 접히면 또 얼어갖고 안 좋아. 날랄하게 이렇게 놀아. 날라라게 이렇게 날라라게 이쁘게 날아요. 이렇게 해봐도 알아. 명태가 덜 말르면 물렁물렁해. 다 말르면 손가락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제 한 마리씩 째게서 불게 봐도 알고. 그래야 작업을 하지. 아유 거전 옛날에는 하주가 우리 일꾼이잖아. 뭐 요만한 것도 가져갈까 봐 발발 떨어. 옛날에는 사야지 우리가. 근데 그 비싼 놈은 황태 해주나 안 해주지.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1: I found it.
2: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0: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0: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0: 와우.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진짜 너무 좋아요. 국물.
3: 네, 국물이 있어요.
0: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0: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g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0: 12,000원? 와,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4: 형이 아주 좋아요, 강화수건.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0: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0: 전이랑 막걸리.
4: 유명한 데 있어요.
0: 어디, 여기 강화도?
4: 강화도에 저 온수리.
0: 아, 양조장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0: 아, 여기 진짜?
4: 네, 있어요.
0: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5: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0: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5: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0: 생으로?
5: 먹어도 맛있고요.
0: 오케이. 한 박스.
5: 한 박스.
0: 한 박스. 네.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예스.
5: 감사합니다.
0: 아, so good.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들어와도 돼요?
6: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0: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에요.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맞아요.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2병? 이렇게?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이거 차갑게 마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아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붕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저희 오케이,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네네. 주세요. 짠.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0: 수 있어요. 아예 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네네.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 이거 맞춰보세요.
1: 스무 맞추고 있네.
0: 강화도 하면 무조건 맞아요, 스무 맞아요. 스무죠. 진짜 신선한 스무 그리고. 아이고, 귀한 거예요. 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0: 그리고
1: 고구마.
0: 네네네.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네.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h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hiljanim! Macaulay sommelier!소멜리에님, 네. 진짜 막걸리 소멜리에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
1: 이거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네. 오,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싹
1: 맞아
0: 맞아 싹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어떡해?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 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Korean heart.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은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이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극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주는 자극이 저는 되게 제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첼리스트 김호정입니다.

제가 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바꿔보자. 그런데 너는 음감이 있어.

매력은요, 일단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제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울림통 자체가 제 몸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첼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악기 통 자체가 울리고 이 줄이 울리면서 되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마찰과 그 울림과, 예, 네, 이 통에서 울리는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정말 전신에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닮아 있기도 하고 따뜻한 음색이 첼로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첼리스트한테는 노래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막 노래를 너무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절제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연주는 매번이 기억에 남고 그 무대에서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어느 하나가 이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다면 첼로 듀엘로와 함께하는 백인 첼로를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 첼로 듀엘로에 초청되신 그 두 분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첼로 교수님이시자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백인의 첼로를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가 100명이 한꺼번에 성악으로 따지면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첼로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요. 연주에서 아주 피아니시모로 소리를 100명이 냈을 때 정말 관객에서 그 전율을 느낄 거라고 상상하고 제가 연습 과정에서 매번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가를 해보자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100명의 아주 웅장한 거가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오는 전율은 지금도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듣기 편한 음 역대는 이제 고음도 아니고 아주 저음도 아닌 우리가 중저음을 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잖아요. 중간 음 역대를 첼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내는 것보다는 어느 음악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딱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첼로를 닮아간다는 거는 대부분 악기와 사람이 닮아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음악가들에게 연주라는 거는 작품을 재해석하는 분야인데 저희가 바흐나 베토벤을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200년 전, 25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저 클래식 음악계는 항상 옛날 것을 왜 저렇게 그리고 그거를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또 연주라고 또 연주를 하는데 왜 저게 계속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더라도 저의 어제와 오늘이 틀리고 제 10대와 40대가 틀리고 하듯이 이게 해석하는 데에서의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길 줄 아신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계속 더 좋아하시게 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이제 그 작품을 단지 음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간다고 저는 상상을 해요. 제가 두 개의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출간을 한 명상이라는 음반은 제가 재능 기부로 냈는데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덕원 수도원이라고 북한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잠시 외관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거기에 계셔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좋은 오르간이고 파이프 오르간이 워낙 이 음량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첼로가 딱 얹어서 연주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으면서 다 둘 다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오르간과 첼로의 음색의 조화가 너무 멋지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바흐 스윗을 음반을 내는 거는 첼리스트 모두에게 약간 염원 아니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 총 6개의 바흐 스윗이 있는데 그중에 3, 4번을 한 거는 가장 약간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어서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당연히 1, 2, 5, 6번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 제가 그 콜로라도 메사 대학에 간 거는 2014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초청받아서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는데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저는 좀 진심으로 정말 악기를 대할 때 좀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연주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주를 해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는 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연주인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을 연주하더라도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시 찾아가서 듣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Join Kay's story for today's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A teacher in training and her students take on the ghosts of the national exam in the school horror comedy. There was buzz about the movie at the 2025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Director Kim Min-ha combined comedy and horror in the second movie in his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series. The now-proven actress Han Sun-hwa played the leads. Actresses Hong Ye-ji, Lee Yeol-eum, Lee Hwa-won, and actor Yoo Sun-ho filled out the ensemble.
1: 몇 년 사이에 학교가 흉흉해졌어.
2: 교생 실습 기간 동안 나대지 말고 주위 죽은 듯이.
3: 엄마수 동아리 크로이스라?
4: 영원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라고?
5: 이럴 거면 그냥 공부를 해, 얘들아.
0: Let's watch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s 2. 은경 is a student teacher excited to be starting her new position.
6: 내가 선생님? 쩌는데? 가자!
3: 이렇게 모교로 금유환영하네. 기특합니다, 강은경 선생님.
6: 어?
0: She's fully charged and ready for success.
6: 교생 강은경.
3: 우리 반에 오신 강은경 교생 선생님이야. 너희 선배님이란다. 강은경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죠.
0: It's her long-awaited meeting with her first class, but...
7: 거기 나. 저요? 지금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어폰 끼고 뭐 하는 건가?
8: 학원 숙제하는데요. 왜요?
7: 왜요? 이 선에만 듣던 무너져가는 교권을 내 첫날부터 내 두 눈과 귀로 보고 듣다니 내 선생의 이름으로 널 바른 길로 인도해주마!
8: 네?
0: She witnesses what could never have taken place in her student days.
3: 은경아, 안 돼.
0: A student teacher's passion plus a senior teacher's worried gaze. The result?
9: 그러나.
0: A parent pays the school a visit.
9: 나는 지금부터 갑질을 할 것이다.
0: 갑! And oh, is it a scene of a parent abusing power?
6: 갑질!
0: It ends
3: 그토록 꿈꾸던 선생이 되고는
6: 첫 서류가 심할수록
0: with a feeling of a letter of apology, something she did not think of doing even as a student. Meanwhile, she witnesses a strange trio.
9: 세미노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에이스들 네, 필요해서
3: 아오이, 리코
0: Their Japanese nicknames are suspicious as well.
3: 하루카?
0: Curious. Eun-kyung looks through their records.
3: Aoi, Kim Ji-su. Mumasu dongari kuroisura?
0: She's concerned about what she finds. And alarmed even when she hears.
3: 전국 모의고사 1등?
10: 우리 세형여고의 자랑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 쿠로이소라.
3: 흑마술 동아리 트리오요?
0: That surprisingly, these girls are top of the class.
10: 사교육 하나도 받지 않고 전국 모의고사 각 영역 1등을 놓치지 않아.
0: But is this somehow linked with black magic?
10: 얼마나 기특해.
0: Meanwhile, Eun-kyung notices a scene she suspects to be extortion.
6: 현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3: 너 지금 흑마술 동아리 애들한테 삥 뜯긴 거야?
6: 선생님이 다 봤어.
3: 복비 같은 거예요.
6: 어? 복비?
3: 네. 쟤들이 우리 성적 향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6: 뭐 기도?
0: A suspicious trio in a black magic club. Just what are they up to at this hour?
6: 우와!
3: 뭐야?
6: 뭐긴 뭐야? 너희 선생님이다.
0: Their secret happens to be.
3: 그러니까 이다이나시 아는 자한테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6: 그렇습니다.
3: 그래? 그럼 나도 이다이나시를 만나게 해줘.
0: Eun-kyung pretends to go along.
3: 이쪽 지만 이다이나시한테 전해줘. 그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문제의 답도 알겠지?
7: 이다이나 씨가 이 문제를 풀면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게.
11: And sends a message to the black magic ghost.
7: 단, 이 촉지는 꼭 이다이나 씨만 봐야 돼. 약속해.
11: The next day.
7: 어, 얘들아. 센. 응. 뒤지기 싫으면 쌤 데리고 오래요. 이다이나 씨가?
11: It seems to be upset with Eun-kyung's challenge.
7: 근데 한 명은 어디 갔어? 아, 하루카, 민지는?
12: 인질로 잡혔어요.
7: 인질?
11: So that night, Eun-kyung sets out to meet with Ida-ina Shi, the Japanese ghost.
7: 눈화장은 꼭 이렇게 해야 돼?
12: 느낌 있잖아요.
11: So...
7: 절대 불면 안 됩니다. 눈화장은 왜 한 거야?
11: That's what we are all asking. Anyhow, she's skeptical, but goes ahead with the black magic ritual. Then it turns midnight.
12: 따라오세요.
11: Oh no! The door to the dark side opens up.
7: 이제 시작됩니다. 뭐가?
12: 이름하여.
11: What follows is...
7: 죽음의 모의고사!
11: So the mission is to beat the national entrance exam ghost and pass each of the exams?
13: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이다이나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7: 무슨 소리지?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가?
12: 1교시.
11: Will Eun-kyung pass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dark side? Using black magic for grades, to what end?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And actors. The movie deals with real issues in...
14: 근데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학원에 안 있는 학생들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사교육 시장이 재작년에 27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의 자녀분들은 더 배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자녀들은 더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아 이게 힘을 한 영화로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생실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11: Actress Han Sona took on the role of a hopeful teacher in training. Her first impression of the scenario was that it was unusual.
15: 되게 궁금했고 개성이 아주 넘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고
11: The three actresses who played the students in the Black Magic Club showed an impressive synergy.
15: 제가 그동안 무거운 것만 해왔었고 코미디를 시도해본 적이 없었는데 메시지도 담겨있는 그런 코미디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촬영을 했던 것도 드러났을 것 같고 세 소녀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보이더라고요. 스크린 대비에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면 표현하기가 좀 좋고 보여드리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11: Actress Han Sona led the girls as a senior actress.
15: 후배 배우분들이랑은 작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역할들을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 작품에 그리고 또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11: Black magic, game-like exams, the movie is outside the normal bounds of what we think of when we think of high school.
15: 저희 영화는 호러블리라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영화 같아요. 러블리함과 호러가 같이 섞여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니까
14: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가 교생실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1: Out of the box direction and charming actresses, it is the movie Teaching Practice Idiot Girls and School Ghost 2. Let's meet with a character in the movie that K-Story's focusing on today.
16: 네, 선생의 이름은 널! 바른 길로 인도해주마!
8: 네?
11: She turns up at her old school with a dream of becoming an outstanding teacher. An MZ generation teacher in training, Eun-kyung. Han Sona tackled the role. The role fit her bubbly public persona well with the fitting brightness and energy.
14: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안에는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미션들을 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했을 때 선아 배우님을 떠올렸던 것 같고 시나리오를 러브레터 보내듯이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15: 솔직히 시나리오 받고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만큼 되게 독특했고
7: 학생에 대한 이런 관심이 곧 사랑이자 선생의 본분이다.
11: She made what could have become awkward scenes and lines less so.

1900년도 초 조선이 강압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 고종이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어쨌든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비밀리에 특사들을 파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0: 역사는 실패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역사가 실패했다면 지금 2026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실패가 여러 가지의 형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1: 믿고 있던 아라사마저 거절하시니 정말 큰일입니다.
2: 이제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문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 뿐이에요. 거기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지금으로선 중립국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2: 자, 이번 회의에 제출할 탄원서입니다. 이건 조선의 요구를 담은 공고문, 그리고 이건 늑약의 과정을 자세하게 담은 부속문서. 이 검사가 만국공법을 검토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참사관이 불란서 말로 옮길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곧 열차가 베를린에 도착을 할 겁니다. 거기 잠깐 머물면서 우리 탄원서를 인쇄하고 독일 황제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 봅시다. 자,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에이가 이준 검사, 그리고 에이가 이휘종 참사관.
1: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준입니다.
3: 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관 중신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거침없이 기소한 그 정의의 검사님. 아, 영광입니다.
2: 드디어 우리 세 명이 이렇게 모였네요. 명심합시다. 우린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입니다.
4: 헤이그는 헤이그 특사, 3인방의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요. 소설 속의 인물 3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이게 재밌게 잘 만들어진 공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5: 우금치 언덕에 총성이 빛처럼 쏟아... 너 내 소설 투고했어?
6: 매주 연재해 주겠대.
5: 그것도 황성신문에서.
6: 진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소설을 보겠네.
5: 진짜 잘 됐지.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길 바랬잖아.
6: 뭐랄까 작은 온기가 됐으면 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모든
5: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6: 모두가 자신의 봄을 가질 권리가 있다.
5: 비록 지금은 일본이 조선의 봄을 빼앗아갔지만
1: 왜 그래?
5: 사실 두려워 걱정이 돼 신문에 나면 일본인들도 볼 텐데
0: 눈에 그는 조선의 봄이라는 시를 통해서 국가의 독립을 염원했던 예술가를 표현하고 싶었고 언어나 감정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네 같은 조선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을 기약해보자 라는 의미로 그 인물을 조금 설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3: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는
2: 거죠? 아니요. 반드시 들어가야죠. 반드시 들어가서 외쳐야 됩니다. 대한제국은 국권이 살아있다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고.
5: 쉽지 않은 길이 되겠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7: 이 길은 마지막 기회. 이 길은 마지막 경.

0: 함께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이중 열사님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그리고 리더적인 부분 이제 법에 대한 걸 능통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 이 3인방이 고종 황제의 이제 명을 받들어서 함께 이렇게 모여져서 특사를 이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헤이그행 열차 탑승 조선인들 체포하라.
2: 검사님 함정 갔습니다. 검사님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 잡아라 조선인들 체포하라.
2: 선생님 일단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니요.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좀 숨깁시다.
1: 헤이그행 열차 탑승
2: 신입장 잘
1: 조선인들 체포하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조선인들 체포하라.
3: 다들 움직여!
4: 송우야 이준
2: 왜 그랬어? 나는 나선우를 모른다 왜 그렇게 말했어? 어? 대답해 왜 그랬어?
0: 정우가 감히 이 열차 안에 탔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왜냐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정우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우는 몰래 열차에 탔을 거고 정우를 따라가다 보면 일본군들은 이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정우를 뒤따라 오다 보니까 이제 열차에 원하지 않던 그런 정우도 타면서 일본군도 타면서 저희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 정우가 가장 큰 잊지 말아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5: 이준 아라사에서도 독일에서도 황제를 찾아갔더군. 잊었나? 조선의 모든 외교권은 우리 대일본 제국에게 있다. 너희들은 대체 왜 위대한 천황 폐하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지? 황국 신민이 되는 것에 영광으로 할란 말이야. 신임장 어딨나? 황제가 또 누굴 보냈어? 같이 탄 새끼가 누구야?
6: 사령관님, 계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5: 황제를 압박하려면 신임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7: 사실 열차 안에 일본의 강압에 휩싸여 있는 조선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계속해서 일본의 압력이 들어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그 차단됨이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소들이 역을 서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근데 조선이 같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현실과 조금 차단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로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4: 그래 정우야 형이 이 약속 꼭 지켜.

저희 대사 중에도 있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상설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실패라는 단어 안에 그 다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i, everyone. Welcome to Simply K-pop. I'm today's special MC, Heartways Friends.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스페셜 MC 키비로벨 루키아 인사드립니다.
0: 호호,
1: 그러실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냐고 모르신다면
0: Allow us to introduce ourselves.
1: 글로벌 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0: To extend Simply K-pop's reach the stars above
1: 특별히 출동한 오늘의 감초 귀염둥이 스페셜 MC
0: 브리안
1: 루키아입니다.
0: Make some noise. 감사합니다.

0: With Gravity's Alan and Wonjin away for a moment,
1: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스페셜 MC들이 호시 담당 여러분의 마음을 노릴 예정입니다.
0: That's right. This is your warning. The stages we have in store today and seriously next level. Emergency! It's a major heart attack alert.
1: Upsy. 하지만 진짜 보물을 찾으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0: Absolutely. Without further ado, shall we set sail on our adventure?
1: 네, 모두 탓 올릴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Rukia, don't we look like we belong at an amusement park today?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Totally. So Rukia, what's your favorite ride?
1: 전 완전 롤러코스터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요? 형은요?
0: We ar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인데요, 진짜?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많이 완전 난리 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뮤직

맘을 담비처럼 적셔주었니 그대 품에 있음 편해 맘이 평온해 kiss은 늘 달콤해 I pray every single day 꿈이 아니길 영원할 거야 I promise 언제까지는 그대 편이길

0: 힙합.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it's Ided.
2: Welcome.
3: Yeah. Yeah.
4: Yeah.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5: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움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1: A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완전 청춘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춘물 그 자체. Yes. 혹시
4: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7: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6: 맞습니다.
7: Yeah.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거든요.
7: 감사합니다.
0: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6: 네, 너무 잘 추셨습니다.
0: 좋아요.
6: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7: 네, 네.
3: 파이팅! 준비하시고.
4: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뮤직 큐!

0: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어, 감사합니다.
2: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네.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3: 네. That's why we have global fans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i there.
4: Oh,
5: oh.
4: Hello.
3: Hi there. Hell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my name is Yanyi and I'm from Malaysia.
5: Wow.
3: Hi Yanyi. Okay. So here's a question.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Your outfit looks a little familiar somehow.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Aidit's style. Is that right?
4: Yes. So this t-shirt is actually from Aidit's fan con. So it was the best memories for Aidit and also with it. And the t-shirt and also the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is also something like Aidit has styl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5: Wow.
3: Aidit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Aidit today. What is it?
4: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3: Okay, you can go ahead.
2: Let's go.
1: Let's go.
4: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Scrolling up and down, jumping a little quad table. Oh, you just pay attention. No one wants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all try. Oh, you just pay attention. You know
5: running like that. Yeah.
2: 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와, 어텐션 커버 네.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6: 완전
5: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6: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3: 아, nice. You're very soulful.
4: Thank you.
3: Okay, Yanyi,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Aidit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4: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3: 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7: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3: 오, 저희가 잘 어울리네. Necklace for the point today. 네. 오케이, 혹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실
8: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8: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3: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5: It is my real key point.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니에요.
3: 저희가 그
5: 감사합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4: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1: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 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3: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 씨 혹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7: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3: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 씨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6: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요.

0: 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 so he has very, very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2: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1: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3: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오!
1: 힙합! Okay,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보실까요?
4: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힙하게 입진 않아서 완전 힙하게도 성현이처럼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1: Okay. Oh,
5: yeah.
1: Okay. Okay.
5: Thank you, Yuchan. Thank you.
1: Same with Yuchan. He said he was not a hip 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to go into the hip hop. 마지막으로 준혁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아, 네. 저는 평소 힙하게 입거든요. 그래서 저 안 힙하게 약간 완전 슈트 정장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1: 예. That sounds great. So since Junhyuk's style used to be pretty on hip-hop, but nowadays he's trying to reduce it, try to become more like a manlish with a suit and ties. Okay,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2: Yes, could you express how you feel about today's interview through beatboxing?
1: Beatboxing, okay. 오늘 기분을, 네, 오늘 기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6: 오. 할 수 있죠.
1: 네, 그러면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7: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1: 아, 동요 비트박스.
7: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5: Yes.
1: Okay, there it goes. Let's see.
7: 가보겠습니다.
5: 준비됐어?
7: 준비됐어.
5: Okay, go back. 떴다 비행기 나라라 떴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6: Thank you very much.
1: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8: 아, 저도
1: that was amazing.
8: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1: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그러니까요,
1: 네. 네, 좋았어.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2: Yes,
1: gave up. Okay,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2: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Saranghae, Vidit.
1: Wow,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7: Thank you.
1: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8: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6: 와우,
8: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dit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5: Yeah. Yeah.
0: Please
5: yeah.
0: Yep. Show us.
5: Yes. Okay.
0: Us. Please show us.
5: Okay.
0: Wait a minute.
5: Okay, okay.
0: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5: Okay.
7: Thank you.
5: Yeah. Thank you. Yeah.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0: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Fly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ly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스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Attention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Alright,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Aidit's Fly.
8: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5: 네.
8: 자, 뮤직 스타트.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 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먹지? 네,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진짜 더워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 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인 석가락! 석가!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바꿔! 해!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입니다.
3: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3: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3: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 음원은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쓸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맥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치면 됩니다, 얘가. 저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그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그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뭐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이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기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약간 진득한 느낌이.
1: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줄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잔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뭐 섞은 거를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그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하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이제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이제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때는 어머니가 했지. 결국엔 좀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캐 놓고, 또 요거 한 캐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캣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맷떡을 해야지, 맷살로. 찹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건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밭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타오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분대.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요. 그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겉은 갈증 이런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눌러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귀찮아 갖고 안 해요.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래 안 붙어. 응. 두껍게

0: 무시로
1: 여기 상주시로
2: 무가 무수요.
1: 저번에 때 보면 많이 했어요. 작은 보름 날이라고 했지 그건.
3: 그날 떡들에
1: 어, 그날 떡들을 많이 했죠.
2: 아저씨들
1: 남자들 밥 먹어요.
2: 아침 먹고서
3: 저녁을
2: 기계 키고 산에 가서 말 이제 아홉 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
3: 아홉 집
2: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했죠 오곡밥을.
3: 여자들
2: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1: 밥은 일찍 해 먹고.
4: 네.
1: 밥은 4시경에나 3시경에 빨리 해서 많이 했어요.
2: 가난할 때
1: 쌀액이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 떡도 쌀액이도 많이 해 먹었지.
5: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수떡.
3: 제주도 갈 때?
2: 제주도 갈 때?
5: 옛날에.
3: 제주도 갈 때 무수떡을
5: 많이 갔어.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3: 20년 동안 저 제주도 갔죠.
2: 20년만 뒤에.
5: 그 스탕도 해가지고 왔어. 무수떡 하는 거.
2: 무수떡 해가지고 왔어. 40년은 됐어요. 40년.
5: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1: 40년은 됐을겨.
6: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5: 돼지 잡아가지고.
6: 우리는 그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7: 저기 계산군이 있지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렇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리고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가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이 저 본발로 가지고 이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서 했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5: 넘어서 이제 주걱이로 했는데
8: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9: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없어도 좀 맛없다 해도 돼요.
10: 맛있어요.
9: 무는 다 익었어요?
8: 네. 접시 끄냐?
9: 반이 맞아? 안 맞아.

자연 속에 있는 채소랑 과일은 그날의 날씨를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봄나물은 자주 캘 수가 없어요. 되게 찰나해요. 그래서 1년에 딱 그 짧은 시기, 그때를 잘 맞춰 가야만 운 좋게 만날 수 있는, 진짜 저는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욕심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엄마랑 더 많은 봄을 계속 같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게 몇 번이 될진 모르겠는데 한 50번 정도?

0: 좋네요. 네, 오늘은 엄마 집에 왔습니다. 봄도 되고 해서 엄마랑 봄나물도 뜯고 요리도 만들고 해보려고요. 풍경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식마녀라고 합니다. 비건 쉬운 레시피하고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이랑 만화를 만들고 있고요. 작가 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비건 하기 전에는 완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고 내장부터 껍데기까지 다 먹는 네, 진짜 못 먹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 두 편을 봤는데요. 그 두 편을 보고 아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겨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비건을 실천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부터 좀 육식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씩 누적은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마지막 물 한 방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다 언젠가 이별을 한다는 거는 알지만은 일상 속에서는 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좀 제가 어머니의 레시피를 배워놓지 않으면은 이 레시피가 영영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고 제가 또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왔어?
1: 이거 우리 딸 왔어?
2: 우리 이거 차 마시고 산에 가서 말 나온 김에 부릅하고 가서 좀 할까? 어때?
0: 그럼 준비할 거 뭐 없어요? 장갑 같은 거 껴야 되나?
2: 장갑 준비해가지고 하고 칼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초식마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혜의 엄마 고명옥입니다. 딸이 이제 지혜가 연락 왔더라고요. 여기 남해 한번 시간 내서 오고 싶다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다가 두릅하고 머위나무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가 또 제가 장아찌를 해주면 너무 맛있다고 잘 먹고 그래서 아 장아찌하고 장아찌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요 이번 기회에 이제 봄이고 그래가지고 겉절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1: 엄마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내가 남해 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0: 너 왜 자꾸 그 말 반복해. 엄마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1: 아빠! 나 왔어요!
0: 아빠 나 해주세요. 아우 여기 지금 민들레다. 뭐 했어요? 어?
1: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텃밭에서 뭔가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봄에 가면 봄에 만날 수 있는 작물들 키우고 계시고 여름에 가면 여름에 만날 수 있는 과일이나 작물들을 키우고 계셔서 뭔가 계절을 진짜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딱 부모님 댁에 가면은 그때그때 자라나는 농작물들을 보면서 계절을 맛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2: 크기는 좀 작아도 돼?
0: 괜찮아. 이거는 그 이게 햇빛 받아가지고 쎄줘.
2: 아 그래요?
0: 이게 쎄. 좋은 것만 골라서 해.
1: 근데 엄마 언제 그렇게 많이 땄어? 내가 확실히 느린가 봐 엄마에 비해.
0: 이거 많이 딴 것 같아?
1: 응. 나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0: 지혜야 이리 와봐. 엄마가 두릅 따는 거 알려줄게. 이리 와봐.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여기 위에 이렇게 잡고 약간 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엄청 금방 따지네.
0: 사실 남편이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그 남편이 다 깎아가지고 텃밭 만들고 머위 같은 것도 사실 남편이 다 갖다 심어요. 두릅이라든가. 그걸 함으로써 이제 지혜가 또 마침 비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을 많이 하게 돼요.
1: 봄나물은 자주 캘 수가 없어요. 되게 찰나예요. 그래서 1년에 딱 그 짧은 시기 그때를 잘 맞춰가야만 운 좋게 만날 수 있는 진짜 저는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가야 오늘처럼 이렇게 머위도 캘 수 있고 두루도 딸 수 있고 그래요.

0: 짠! 부자 된 것 같아.
1: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찰나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해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엄마가 많이 했네.
2: 많지? 어? 너보다. 응. 어? 엄마는 입도 커, 입도.
0: 어, 봐봐. 그러네.
2: 그치? 응. 넌 대체 둘은 많이 땄잖아.
0: 이것도 사실 엄마가 따준 건데. 아빠라.
2: 엄마 맛있게 해줄게. 어? 점심에 살짝 데쳐가지고. 오. 어, 밑둥, 어, 밑둥 잘라서 이거. 겉에 난 거 이거 싹 없애줘. 넉넉히 잘라. 자, 한번 삶아보자. 물 잘 끓나 보자.
0: 우와.
2: 우와. 우와, 너무 잘 끓어.
0: 엄청 팔팔 끓네.
2: 어, 엄마가 집어넣을게.
0: 우와.
2: 주세요.
0: 이것도 같이.
2: 어, 어.
0: 나 이거 찍을래.
2: 예쁘다.
0: 너무 예쁘다.
2: 예쁘지?
0: 색깔이 진짜 예뻐요.
2: 또 30초 이내로 건져가지고 이제 씻어내야 되거든요.
0: 아, 찬물에 바로 해야 돼요?
2: 뜨거운 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건져내가지고 그 더운 김이 있는데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익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찬물에 헹궈주는 게 비법이에요.
3: 한번 먹어봐.
2: 어떤가? 어. 어때?
3: 부드럽고 맛있어.
2: 맛있어?
3: 응.

0: 졸업하고 머리 해가지고 왔잖아. 응? 요거를 엄마가 있잖아. 오늘은 저기 장아찌 만드는 법을 엄마가 알려줘볼게.
1: 응? 좋아요.
0: 너도 다음부터는 네가 맛있게 해먹어봐. 응? 아, 장아찌는 만들어 보신 엄마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비법은 특별히 없고 단지 각자의 어떤 정성, 정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힘들지 않아요. 그냥 기본 베이스가 식초하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물 있는데 1대1이면 돼. 전부 다 1대 하나하나 하나.
1: 1대1.
0: 그게 기본 베이스야. 어. 이거 엄마 이거 이제 매실을
1: 매실을 끼고
0: 이제 저처럼 시골에 살다 보면 청이 많아요. 뭐 어떤 때는 도라지 청도 있고 매실청이라든가 다 넣지는 않지만 그 청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설탕은 사실 조금 덜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설탕이 녹지가 안 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끓을 때까지 이렇게 덮어놓고. 이게 있잖아. 이건 너무 크잖아. 이게 너무 두꺼우면 맛이 간이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2등분 해줘. 반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은 간이 훨씬 잘 빼지. 어, 끓는다. 어, 됐다.
1: 이제 끓여?
0: 이렇게 끓으면, 끓으면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밖에다 내놓고 이거 식혀야 되거든?
1: 다 식었어?
0: 어, 다 식었어.
1: 맞출 때. 자. 그러네.
0: 어, 한번 보자. 맛 한번 봐봐. 어떤 거?
1: 어, 맛을 봐요?
0: 한번 봐봐. 느낌이 어때?
1: 괜찮아? 맛있어요. 약간 과실주 같기도 하고 새콤하고 맛있는데요?
0: 맛있다. 새콤? 네가 한번 이거 이렇게 이거 부어봐.
1: 이거는 잠길 정도로만 하면 돼요?
0: 직접 부어도 될 것 같아요.

0: 지혜야, 요즘 뭐 먹어? 김치는 있니?
1: 나 집에? 어제 다 먹었지.
0: 다 먹었어?
1: 응.
0: 알았어. 엄마가 이번 기회에 저기 뭐야, 겉절이 봄이니까 겉절이 담궈줄게.
1: 응. 그러면 젓갈 안 넣고? 비건으로?
0: 당연하지. 딸이 먹는 건데. 자, 배추는. 자, 이렇게. 속 좋다. 그치? 반에
1: 금방인데?
0: 한번 우리 딸이 한번 해봐. 이제
1: 제가요?
0: 한번 반 자르는 거부터
1: 먼저.
0: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1: 이 순서로 자르니까 쉽네.
0: 어? 쉬워? 이제 앞으로 자신이지?
1: 내가 그래도 비건하고 엄마한테 요리 몇 번 해줬잖아요. 맛있는 거 없었어? 내가 막 떡국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엄마. 파스타도 하고.
0: 솔직히 네가 해준 거 너무 맛있었어.
1: 그죠?
0: 이거 진짜 비건도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하고. 엄마는 좀 비건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졌다고 그럴까? 너로 인해서. 처음에는 네가 한다고 그랬어. 왜 그 힘든 걸 굳이 하려고 하나 하고. 엄마 막 그랬잖아. 네가 엄마 집에 온다 그러면 엄마가 너 먹을 거 네가 싸가지고 와 그랬잖아, 막.
1: 그랬죠. 그래, 나 싸왔지.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막. 처음에는 정말 신경 많이 쓰였어요. 참치액 같은 것도 그것도 이렇게 하면 감칠맛도 나고 해서 나는 그 맛이 익숙한데 딸이 그냥 안 하니까 또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 오면은 막 엄마가 생선이라든가 고기 같은 거 다 감춰버렸잖아, 다른 냉장고에.
1: 그랬어?
0: 하루만이라도 그냥 딸을 생각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좀
1: 감동인데? 감동인데?
0: 그래. 절이게 뭐야, 소금 바다 가깝잖아. 바다 좀 떠가지고 와. 소금만.
1: 소금으로 안 하고?
0: 어차피 소금도 바닷물에서 채취하는 거잖아. 똑같아, 똑같아. 바닷물.
1: 천연 소금물.
0: 오케이. 알았어. 저는 감사하게도 집 옆에 바로 바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그리고 물이 엄청 맑아요. 물 떠왔어?
1: 응. 이만큼이면 돼.
0: 적당히 잘 떠왔다. 제가 이렇게 늘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맛이 뭐 짜고 싱겁고 그러진 않고 늘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럼 바닷물도 하고 소금도 위에 뿌려주는 거예요?
0: 저기 바닷물로는 너무 약해. 이렇게 해서.
1: 그럼 이거 절이면은 얼마나 둬야 돼요? 시간을?
0: 알배추 같으면은 3, 40분 정도. 알배추 알지? 소금만 딱이는 거 그런 거. 근데 요리 정도는 1시간 정도 절여줘야 될 것 같아.
1: 1시간?
0: 이제 물 빼고. 배추 이제 물 좀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빠지는 동안에
1: 양념?
0: 이제 엄마가 양념 좀 만드는 법 알려줄게.
1: 김치라고 하면 당연히 비건일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젓갈 때문에 사실 모든 동물성을 먹지 않는 비건한테는 이제 채식 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어머니는 이제 그 액젓의 맛을 대체하기 위해서 채소를 진하게 우려가지고 그걸로 양념을 해주셨어요.
0: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1: 사랑합니다.
0: 응? 그러니까 네 사이즈대로 그냥 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칼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거니까 천천히.
1: 이 정도?
0: 넣어봐. 아니, 더 넣어야 돼.
1: 조금 더.
0: 한 번 더.
1: 한 번 더?
0: 그 멸치액젓 같은 거 못 먹잖아. 그래서 이건 엄마가 몇 년 전에 담근 집간장이야.
1: 아, 진짜요?
0: 이거 진짜
1: 콩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 달랐구나. 나 항상 소금으로 김치 담갔거든요.
0: 아, 네. 설탕을 좀. 설탕 조금 넣고. 이것도 뭐야, 매실액수 거의 5, 6년 됐을 거다. 엄마 이거 그때 매실 있을 때, 매실나무 있을 때 엄마 담는 거거든.
1: 근데 이런 거 살 수가 없잖아.
0: 엄마 태워. 엄마 줄게. 엄마 줄게.
1: 알겠어요. 이제 엄마가 나보다 비건 레시피 더 잘하는 것 같아. 어?
0: 아유, 엄마가 아무래도 딸이 비건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되지. 딸은 엄마보다는.
1: 그랬어요?
0: 응? 그럼. 우리 조그마가 양념 넣는 거로 있잖아. 시간 지나가지고 다 식었거든?
1: 응.
0: 어때? 차갑지?
1: 완전 차가워졌어요.
0: 이거 마늘하고 생강. 계산 또 다시 섞어봐봐.
1: 맛있는 냄새.
0: 생강 냄새 나지? 이렇게. 불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색깔 진짜 예쁘다.
1: 간을 한번 보시려고?
0: 보자.
1: 진짜 맛있다. 밥. 엄마 밥. 밥이랑 먹고 싶어.
0: 너무 맛있다.
1: 잘 먹겠습니다.
0: 그래, 맛있게 먹어.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가?
1: 이게 오늘 한 두릅인가?
0: 두릅장. 아직 간은 안 뺐을 거다. 그렇죠? 괜찮아?
1: 근데 생각보다 간이 잘 뺐는데? 뭔가 새콤한 양념이랑 그 쌉싸름한 두릅 향이 확 느껴지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
0: 부드러워? 부드러운 건 좀 많이 삶아졌다는 거야.
1: 맛있는 게? 맛있어, 나는.
0: 맛있어. 엄마가 했어도 맛있어.
1: 엄마가 했어도 맛있어요?
0: 평소에는 이제 지혜가 오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먼저 오늘 날씨가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다른 때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자연 속에 있는 채소랑 과일은 그날의 날씨를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오늘 먹었던 이제 머위랑 두릅도 막 산에 가니까 꽃이 피는 그 느낌처럼 설레는 그 풋풋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입맛이 확 도는데요?
0: 입맛 확 돌아?
1: 그 머위 향 때문에.
0: 진짜 맛있다.
1: 정말 이렇게 딱 좋은 봄 날씨. 뭔가 봄이 느껴지는 재료들로.
0: 봄 소리가 들린다, 정말.
1: 난 겉절이 먹어볼래.
0: 겉절이 먹고.
1: 제가 만든 김치는 오늘 엄마랑 만든 김치랑 달리 재료가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배추가 되게 단 건가? 응? 달고 아삭아삭하고 뭔가 약간 샐러드 같기도 하면서 매콤하면서.
0: 그 정도야?
1: 응. 나는 젓갈 안 넣은 김치가 취향에 맞나 봐.
0: 맛있다. 진짜.
1: 근데 오늘 엄마랑 같이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김치를 만들어 보니까 훨씬 풍부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내가 처음 비건한다고 했을 때 솔직한 심정이 어땠어요?
0: 왜 할까?
1: 왜 할까?
0: 남들이 하면 그래 할 수도 있어 했는데 네가 막상 한다니까 정말 엄마는 막 걱정됐어.
1: 뭐가 제일 걱정됐어?
0: 진짜 어떤 영양적인 면에서도 막 불균형이 될까봐 그런 것도 막 걱정이 되고 굳이 그냥 남이 안 가는 길을 왜 우리 딸이 가려고 그럴까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해가 갔어.
1: 이해가 갔어.
0: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환경적인 그런 거 엄마한테 막 얘기하잖아. 펜션 하면서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막 엄마 항상 말하잖아. 하면서
1: 맞아.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고
0: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와 진짜 지구가 병들고 있구나 하는 걸 안 봐도 보여지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바다도 그래. 스티로폼 같은 거 막 이렇게 날르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엄마가 너를 생각하게 돼. 지혜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엄마는 그냥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응원하지. 또 뭐 내 딸이 또 행복해 하니까 그게 제일 좋지 뭐 보기가. 어차피 솔직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본인 하는 거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1: 아무튼 나는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요.
0: 왜? 응? 뭐 고마운 게 뭐 있어 엄마가.
1: 그냥 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마 이해해주고.
0: 별난 거 아니야. 엄마는 네가 네 생활 만족하고 행복하면 돼. 그게 제일 좋아.
1: 잘 먹었습니다.
0: 맛있게 먹었어?
1: 너무 맛있었어요.
0: 진짜? 아이고.
1: 제 욕심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엄마랑 더 많은 봄을 계속 같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게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50번 정도?
2: 엄마 나 간다.
0: 어? 가는 거야?
2: 응. 갈게요. 엄마 또 올게.
1: 사실 진주 사니까 주변에 비건인 사람도 거의 없고 비건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비건 식당도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외로웠거든요.
2: 오늘 엄마랑 같이 만든 장아찌예요.
1: 근데 오늘 엄마랑 이렇게 봄을 느끼면서 같이 비건 요리 만들어 먹고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외로워지고 하마터면 엄마 옆으로 이사 가서 살 뻔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엄마가 준 머위 장아찌로 만든 파스타 완성입니다. 모카도 먹고 싶어?

0: 명태는 다 넣으셔야 해요. 일본산은 그때 그러고는 일본산은 요새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본산은 그리고 얼린 거 안 들어와요. 다 냉동 생물로 들어와요. 얼음 쳐가지고. 예, 찌개용으로 다 가요. 저걸 포떠가지고 해거리를 쓸어가지고 냉면회로 여름에는 엄청 많이 나가요. 한경도 할머니들은 저거 또 통째로 갔다가 순대도 만들고 저거 갔다가 그 조밥 넣고 식혜도 하고 이러는데 껍질로도 해요.
1: 명태 껍데기 채나물. 저는 명태 껍질이 채나물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러시냐면 우쁘다. 이게 우습다는 얘기예요. 우쁘다가 이북말로. 근데 명태 무를 채를 썰어서 해 먹는데 그건 채나물로 들어가지 않고 두 모녀가 억싱각싱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를 아니 무 넣고 채나물을 했으니까 채나물이지. 이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채나물이고, 네, 명태 껍질 식혜라고도 해요. 이거 무하고 밥이 들어가야 무하고 밥도 궁합이 맞아요. 그러면서 명태 껍질이 들어가고 또 파가 들어가고 고춧가루, 밥을 콩, 감자, 수수 이렇게 찹쌀, 보리,

이런 거를 오곡을 해가지고 갈아서 넣어요. 왜냐면 보리에 대한 숙성 과정이 다르고 찹쌀에 대한 숙성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을 해서 넣어요. 아, 요새 명태 시장에 가면은 팔아요. 그런데 생걸로 하게 되면은 비린내가 엄청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독하게 말란 걸로 했어요. 여기도 잘라내야 돼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가요. 여기가 살이 굉장히 가슴살이라고 하고 넥타이라고 하는데 참치나 이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살이

북어라고 일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북어가 아니지. 이 모든 음식이든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좀 어려워도 만들고 나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명태를 여기만 잡았어요. 네, 머리만.

이 명태 껍질을 가지고 100가지를 해요. 가지에 써서 가지찜을 한다든가 밥뿌리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썰어서 무치면은 그게 우리 사람 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명태 껍질을 부시지 않고 이렇게 쭉쭉 그냥 아무렇게나 쭉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참기름에다 묻혀서 김밥 안에 명태 껍질을 볶아가지고 김치 쫑쫑 썰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그걸 쭉 깔고 그렇게 해서 명태 껍질을 가지고 먹었는데 명태 껍질하고 돼지 비계하고 저 껍데기하고 푹 삶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모난 각이라든가 동그란 데다 담아서 식혀야 되잖아요. 그거를 부으면서 거기다 실고추, 파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계란을 이거를 줘서 이렇게 씌워줘 놓고 한 몇 시간 후에면 그게 응고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살 예쁘게 썰어서 깻잎 깔고 청어 아래다가 우리나라 들기름을 하나 떨어지면은 정말 맛있어요.

0: 아버지 고향은 통천이고, 금강산 밑에 통천이고, 엄마는 신북천 만춘리. 저는
1: 태어나셨어요?
0: 통천에서 태어났죠. 52년도에. 우리가 속초에 왔을 때는 여기 집이 하나도 없고 전쟁터였고, 해당화 바치고, 내가 작은 키에 해당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집이 없어서 백사장에 뜨거우니까 모래를 파놓고, 밤에 지푸라기를 해당화 위에다 꼽아놓고, 이슬을 피해서 한 1년 낸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츰차츰 모여드는 게 여기까지 오면은 북한 갈수 있다. 7일만 있다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런데 밤에는 저 계곡로 있잖아요. 거기서 총알을 일렬로 막 쏴요. 그럼 우리는 모래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질도 없고 주황동에 집에 몇채 있고 영랑동에 몇채 있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서 속초 국민학교를 지었고 그다음에 영랑국민학교가 생겼고 그다음에 청호국민학교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피난자들이 많이 모여서 먹을 거 왜냐하면 전쟁이 난 후에 먹을 게 없는 이유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농사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한 3년 고생했어요. 어떤 분이 화장실을 갔는데 종이가 없어서 요만한 보르박스가 귀태기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찢으려고 보니까 많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똥도 못 닦고 그걸 가서 주웠는데 미국에서 군사품을 싣고 올때그 방수용으로 보르박스가 그게 지금 합고방 집이 된 거예요.
1: 지금 보상이에요?
0: 그때는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배를 또 가지고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도루묵이, 명태 그런 거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면은 떼겨서 말려서 그러니까 누가 사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골로 팔러가요. 저 중도면 이런 데로 가면 사람은 몇 집이 없는데 거기 가면 농사 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물물 교환해서 먹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어떻게 피난을 나오셔갖고 동명동 그 터미널 밑으로 내려가는 데서 한약방을 조그마하게 차려가지고 할아버지 옆에서 한약방 하는 거, 약 때리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시집 가서는 군인들이 반찬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줘요, 부대에서. 그래서
1: 직업이
0: 살다가 저희 아빠가 사고로 머리를 다쳤어요. 사고로 제대를 하고 집에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38인가 9인가 그때서부터 혼자 살았죠. 3남매 피우고. 할머니한테 정말 음식을 많이 배웠어요. 한 보름이나 열흘 빨리 먹을 수, 명태 껍질도 사실은 금방 먹을 수는 있어요. 명태는 옆구리에다 꼈다도 먹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 도야지를 잡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육수를 내면서 거기에다 이거 넣어서 국수를 말아 먹는 게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매고 대나무를 쭉 걸어놓고 거기다가 조금씩 얻어오면 그다음 널고 널고 비안 맞게 널어놓는 거예요. 저녁에 고추장 하나 떠다가 그거 나수를 이렇게 비서 껍데기 매그 껍데기가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아께처럼 그렇게 양념을 해서 모체 쳐가지고 애들 도시락 반찬해 주고 이랬죠. 두드려서 그 오늘 저녁에 술안주 수육 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먹고 국수 도야지 국수 돼지 삶은 국물에다가 먹으면 맛있고
1: 도야지
0: 그리고
1: 국수.
0: 우리는 밥 비벼 먹을 때

12월 달에 와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3개월을 넘게 4개월을 해요. 그래갖고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추운데 이제 그래갖고 말리면은 이게 완성이 되면 딱딱해요. 손도 안 들어가요. 손도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축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손질해갖고 이게 먹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20번도 더 가요. 한 마리에 축여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칼로 이제 쪼개가지고 가시 하나하나 다 발려가지고 그래갖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찢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제사 용도로 나가고 이제 구이 용도 나가고 손님이 이렇게 사갖고 가시면 머리는 머리대로 육수 끓여 드시고 껍데기 껍데기대로 튀겨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가 많으니까 쉽게 드시는 사람은 찢은 거 사가고 요것저것 해 드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편한 거 사가고 그래서 사가시는 분 이제 취향대로 그렇게 사갖고 가셔요. 황태국이에요. 주 재료고 말 그대로 황태죠. 뭐 이 동네에 나는 황태. 황태로만 해요. 양념도 많이 안 넣고요. 딱 순수 황태로만 만들어요. 거의 40년 거의 됐어요. 45년 됐고 한 40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저씨가 남편이 이제 올해 황태 덕장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 때부터 해가지고 황태 3대로 이 동네에서 오래 했어요. 일단 내가 그냥 맹물 붓고요. 그냥 황태 넣고 들기름 넣고 볶다가 그냥 맹물 붓고 양념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기름 넣기 때문에 소금 간해갖고 후추하고 뭐 마늘파 이런 건 기본 양념이니까 들기름 넣고 볶는 것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너무 많이 볶으면 풀어지고 너무 조금 볶으면 육수가 안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볶아야죠.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황태 넣고 들기름 넣고 이제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이제 뽀얀 물 나올 때까지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 넣고 이제 해서 손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0: 소돌. 소돌. 소돌소 태어난 게 뭐 조그만 했지 뭐 또 고개를 한 진고개라든가 뭐 고개를 또 하나 넘어와가지고 저 내면 내면 와서 살다가 아이고 또 그 올라가면 살뜰이라는 데서서 좀 많이 살았어. 기억이 두문두문 나지 뭐 방태산으로 방태산도 좀 가서 살고 그리고 방태산 내려오면 지금은 도시가 됐대 거기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게 또 저기가 살다가 속초로 또 내려갔는데 아유. 근데 내가 속초 가면은 그 바닥태 있다 그랬잖아. 바닥태 떼야 돼. 떼게 떼게 갖고 창남 타네. 근데 냉이 심해갖고 배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 그래서 여기를 넘어왔어. 여기 넘어와서 질방을 벗었지. 여기 내려왔어. 그냥 고생 많이 했어. 그 아버지는 거기서 인부 노릇했지. 덕장이라 하면 큰 사장이 하잖아. 그러니까 인부지 거기서. 거기서 명태 코잡아서 내고 뭐 끌어다 주고 인부 노릇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나는 저기서 하고 우리 아들들은 이거 코 끼고. 그러니까 사는 게 뭐 사람이고 말고 뭐. 상자만 가져오지 인건비가 어디 있어. 에이, 지금은 돈도 흔하지.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노동만 하여도 돈이잖아. 아가미도 잘 못 띠. 명태 저 지금은 공장에 가는 아가미 띠에서 파는데 그때는 아가미 띠면 입이 이렇게 돌아간다 해서 아가미 못 띠게 해. 그러니까 해가지고는 이제 알은 쥐놈을 주고 우리는 이제 배띠기 속만 먹는 거야. 속을 이제 그걸 한 달에 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는 되게 추웠네. 그때 와가지고 창란을 추리는 거야. 창란, 이 명란, 이건 명란이라 그래. 추리고 알은 쥔주고. 그래, 그걸 해가지고 싹 빨아가지고 또 담궈가지고 아침에는 이곳은 그 갯벌이라는 데 있어. 갯벌 배를 타고 근내 가서 그 동네 가서 팔아 또. 예, 팔아가지고 이제 와서 집에 와서 밥 해 먹고. 이러니 그때는 뭐 이게 전기나 있나? 연탄불. 연탄불 꺼지면 발발발 떨지. 연탄불 꺼지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속 여기를 넘어왔는데. 이북이잖아, 여기가. 이북이네, 다 이북 땅이야. 이북 땅이니까 뭐 똑똑한 놈은 뭐 이북 땅이니까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내 땅이라고 말뚝 바꾸면 내 땅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저기 서방님은 아주 농사꾼이야. 농사꾼이고 나는 댕기면 이제 그걸 좀 주는 거야. 그 땅을 좀. 그 땅을 주사가지고 놓으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래 붙여가지고 면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야. 땅 붙였다고 올리면 이제 면에서 이제 쪽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군에 가지고 내가 뭐 글을 알아? 요 난 글을 몰리네. 여기다 좀 해달라고 여기다 써줘. 그거 가지고 군에를 가. 군에 가서 이거 써가지고 왔다고 면에서 써가지고 왔다는. 그 면에서 이제 군에서 다 해주면서 할머니 6개월 만에 이게 쪽지가 6개월 만에 인자가 없으면은 할머니 이름으로 땅이 떨어진대. 그럼 6개월, 한 6개월 돼도 인자가 안 나와. 그러면 등기가 나오더라고. 가서 신청하면 등기가 나와.
1: 처음에?
0: 농사 짓지. 네.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다 여기 이제 덕장이 들어왔잖아. 한 집이 들어오고 또 한 집이 들어오고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거기서 덕장에서 매달 내가지고 사는 게 낫지. 땅 파서 뭐가 나와? 그래갖고는 이제 덕장 하려는 요 위에 그냥 묵은 밭이 많지. 그걸 우리 아들이 다 일군 거야. 그거 보코롱 뒤에서 다 일어가가지고 거기다 덕장을 했는데 많이 걸었지. 많이 걸었어. 속초서 왔지. 이거는 많이 걸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이제 우리가 덕을 이만큼 맸잖아. 그러면 하주들이 집에도 하죠. 이 사람도 하죠. 이렇게 하주가 와서 걸어줘야지 많이 걸지. 하주가 없으면 못 걸어. 그러 주문지서 다 하죠. 속초서 하주가 와 거기 다 따개서 지금 창고에 다 이렇게 쌌어. 창고 따개갖고 올기 창고에다가 올려 올겨서 백적 얼어야만은 여기도 와서 걸잖아. 우리는 그냥 걸어주고 실공 받아먹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지금 얘긴데 이런 부대가 저 있잖아. 부대다가 하나씩 올게 고기를 올게 가지고 와가지고 덕장 매면 거기다 쏟아 갑밥 깔고 쏟아가지고 쏟으면 이 명태가 달그락달그락 얼어갖고 그거 걸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이제 걸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 그냥 그 내가 안 그래 당구가 당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미차를 갖다 붙는 거야. 그럼 고기가 다 녹았잖아. 녹으면 그걸 양쪽 물찌개지. 옛날에 물찌개 이렇게 꼭지 있다. 그 물찌개에다가 그 명태를 거는 거야. 걸어서 이렇게 치고 언덕이 다 올라가요. 수탄 고상했지. 배도 고파서 지금은 뭐 배고플지도 없어. 그 아무거나 남인에도 끓여주잖아. 그때 남인은 어디 있어? 건빵 하나씩 주면 숨이 차서 그닥 하나인데 그 건빵을 어떻게 먹어? 그럼 어떤 아이들은 막 건빵을 내버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느냐? 지금도 나무를 많이 박아 두 마리. 그것도 접히면 또 얼어갖고 안 좋아. 날랄하게 이렇게 놀아. 날라라게 이렇게 날라라게 이쁘게 날아요. 이렇게 해봐도 알아. 명태가 덜 말르면 물렁물렁해. 다 말르면 손가락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제 한 마리씩 째개서 붉게 봐도 알고. 그래야 작업을 하지. 아이고 거전 옛날에는 하주가 우리 일꾼이잖아. 뭐 요만한 것도 가져갈까 봐 발발 떨어. 옛날에는 사야지 우리가. 근데 그 비싼 놈은 황태 해주나 안 해주지.

0: this time, the agency goes to find people who are alive. To identify the excavated remains, they need DNA samples from family members. They've excavated over 11,400 sets of remains so far, but they've only been able to reunite just 258 of them with their families.
1: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장성일 아버님 되시죠? 예, 예.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감시단의 박관식이라고 합니다. 고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 조남이 임자 삼자 순자님 맞으시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그 삼촌이니까 이제 그 삼촌 DNA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촌이네까지는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뭐 삼촌이면은 엄청 가까운 DNA죠. 아닙니다. 이게 정식 군번 받으시고 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 He travels across the country tracing back information on fallen soldiers to find their families. But he says almost no one welcomes him when he first approaches them.
1: 여기 여기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세요. 임채우님.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2: 이제 뭐 호적을 보여주기가 아니 그 근데 의무도 모르고 뭐
1: 맞지
2: 감자도 모르고 뭐 애삼소 말만 애삼소 들었지.
1: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고 이제 이성희님 이분이 이제 이성희
2: 들어가시죠. 예.
0: He couldn't remember the name of his uncle who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1: 서울 입회로 이제 모셔져 계세요.
2: 서울 대신 저는 한번 중국을 이래 밀양하라고 그 브로커가 그때 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우리 여기 전사했다 소리 나 생전에 처음 듣는데
1: 그때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육군본부에도 전사 명령이 명확하게 나 계시고 현충원에도 위패로 이제 딱 그 군번하고 이제 성함 모셔져 계시고.
0: There have been many scammers who took advantag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children or siblings. Team leader Park Kwan-sik, who has been working on the inquiry team for 13 years, knows this well. As a result, the work has been harder for the inquiry team because they have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 in pers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is essential to identifying the names of the approximately 11,000 fallen soldiers temporarily placed at headquarters.
1: 이수림 님이 옛날에 여기 철호 계셨는데 이수림 님.
0: He tracked down a nephew of a fallen soldier and is now collecting his DNA sample.
3: 그 선조는
0: This is much easier and simpler than a COVID-19 test.
4: 내가 양자로 그 집안에만 있대가지고 양자로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9.11제로 지나고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이게 만일에 뭐 삼촌을 참 찾게 된다면은 내로서는 삼촌 조카로서 내가 뭐 지금까지도 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지. 잘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Many close relatives who could help identify the fallen soldier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away. So the inquiry team is always anxious.
5: 그래도 오늘 어떻게 좀 다녀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처음 같이 해서 그런데
6: 굉장히 럭키합니다.
5: 럭키한 거예요?
6: 네, 유가족분들이 뭐 전화 통화에는 조금 그 길어졌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 받아주시고 그래도 수긍해주시고 일단은 와 보라고 하니까 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막상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바뀌시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의심하셔서 차단 걸어버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도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힘든데.
0: Today is a day to be grateful.
1: 안녕하세요. 차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0: as people are answering his calls and aren't turning him away at the door.
1: 6.25 때 이제 전사하신 이제 외삼촌 때문에
2: 예.
1: 좀 찾아뵙습니다.
2: 전사님 아닌 걸 하나 모르는데요.
1: 아,
2: 네. 형님도 그렇게 말씀.
1: 본적지가 이제 이제 내서 중리
2: 예.
1: 1264
2: 김평.
1: 예. 네, 여기 이제 여기신데
2: 예.
1: 그때 이제
0: Mr. Chang Young-gyu's family heard his uncle had been taken prisoner and abducted to North Korea. They received a notification of his death, but assumed it was a mistake due to the chaos of the war.
2: 그때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연변에서 왔잖아요. 일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외삼촌이 그 살아 계시다고. 그때 그래서 야 그런 것도 있구나.
1: 그리고 형님 말씀은 이제 그때 외갓집 분들이 어떻게 돈을 해갖고 뭐 이렇게 모아서 줬다고.
2: 아, 맞아요.
1: 네, 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연변까지 갔다 왔잖아요.
1: 아, 어디요?
2: 연변.
1: 연변까지요?
2: 예.
1: 근데 뭐 못 만났죠, 결국은.
2: 그래요, 맞아요.
0: How would he meet someone who was dead? The scammer exploited his desire to believe his uncle was still alive. But now, science takes over. A DNA test can accurately identify relatives up to the fifth degree kinship.
3: 가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식별력을 높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NGS를 이용한 SNP 분석은 수백 개, 수천 개, 혹은 만 단위까지 유전자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식별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0: Until a few years ago, they could only confirm relationships up to third degree kinships. But immediate family members are becoming fewer, and after so many years, the genetic information left in the remains is likely incomplete. New methods allow for the confi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even with minimal genetic informa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ind even distant relatives who seem to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me. With the expectation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y are currently collecting DNA samples to expand the search up to eighth degree kinships. Anyone could be a match. This is Hill 290 on Qingmyeonsan Mountain in Yeoncheon, 5 weeks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ow is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progressing? The excavation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bu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mains discovered, the excavation schedule has been extended. The soldiers carrying snacks look quite accustomed to the site. Thanks to their efforts, the traces of a war that straddled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have been fully revealed. This is a cave-like trench dug deep into the ground, resembling an anthill. Although originally built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our troops also used it, so they don't know who might be found inside.
7: 동굴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미군의 폭격이 엄청 강화되고 하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막으면은 피해를 많이 보니 동굴형, 갱동화 진지를 만들어서 폭격에 대비 후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가서 개인호랑 교통호로 나가서 싸워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고 아까 저희가 넘어왔던 쪽.
1: 아, 그 밑하고 여기하고?
7: 네,
1: 아.
7: 그쪽이 한 두 개 지역입니다.
1: 아.
7: 네, 구역은 D고 저쪽은 A라는 구역으로 해서 A, B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0: Starting today, they plan to continue excavating on one side while beginning to recover the remains unearthed so far on the other.
7: 확실히 이게 자세 또 해야 돼?
8: 아니야, 거꾸로, 거꾸로. 네. 엎어져 있어. 아마 이렇게 엎어져 있어서 밑에 드러낸 밑에 단추.
7: 전체적인 형상을 봤을 때는 안면부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 약간 이 뒤집어진 약간 슬라이딩처럼 나온 것 같고 감식강에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땐 골절을 봤지 않습니까?
8: 네.
7: 감식관께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8: 네, 네. 골절이 많고
7: 네. 1, 2번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 요거 기점만 딱 되면은 요것만 살짝만 들어보면은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9: 맞아, 이번까지만 떠도.
0: 네. To ensure even the smallest bone is retrieved without damage, they carefully brush each one out of the ground and brush off the soil. Private Kim Kyudon, who was a complete novice, seems to have become quite skilled over the past 5 weeks. Once all the remains have been removed, they wrap each part individually in hanji paper. The carefully wrapped remains are placed in royal foxglove wood coffins. Since they are honoring the fallen heroes, they observe the utmost respec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The coffins containing the remains are wrapped in the Taegukgi flag, and a simple memorial service is held on site. Today, they recovered the remains of two soldiers. Every step they take is part of the journey for these remains, buried in the mountains and fields for over 70 years, to find their names and return to their families. The remains are now being transport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agency for identification.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 거예요.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말아놓은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뭔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 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왁스입니다. 요즘 통일 교육 트렌드가 우리 아이들, MZ세대 친구들 눈높이에 맞춘 통일 교육이라고 해요. 예전엔 통일 교육하면 뭔가 엄격하고 근엄, 진지한 교육이 떠올랐었는데 요즘엔 메타버스로 평양 시내도 구경하고 AI도 적극 활용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힙해진 통일교육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아, 역시 화장을 고치고가 제일 인기가 많군요. 그러면 뜸들이지 않고 바로 화장을 고치고부터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괜찮았나요? 네. 오늘 이렇게 초록초록한 야외 공간에서 또 화장을 고치고 부르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을 고치고가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즐겨 듣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신기했습니다. 제 노래가 조금이나마 이게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평화를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 노래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얘기도 듣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엄연숙입니다. 저는 여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통일을 보다 쉽게 좀더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이셨네요.
1: 네,
0: 네, 어쩐지 등장하실 때그 직적인 향기가 막 물씬 풍겨져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가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네,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1: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민주주의 가치 하에서 평화 통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듣기로는 여기 9분의 교수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교수님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1: 네, 모두 9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북한학, 인류학 등 북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고 여기 교육원에서 통일 교육과 그리고 북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9분의 교수님들끼리 회식 같은 것도 가지시나요?
1: 네, 어제도 저희가 회식도 했었고요.
0: 진짜요?
1: 종종 계절이 바뀔 때이 주변이 너무 경치가 좋잖아요.
0: 네, 너무
1: 네,
0: 예뻐요.
1: 그래서 봄꽃이 지기 전에 우리 좀 모이자 또 이래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꽃을 보겠다라고 모여가지고 아, 우리 그래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하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고도 합니다.
0: 아, 회식에서도 그런
1: 네,
0: 내용으로
1: 그럼요. 서로 우리가 직접적인
0: 포진하시는군요.
1: 담당자고 수많은 교육 대상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쉽게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지를 풀어가야 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회식이 회식이 아니네요. 네, 어떤 연장선이네요. 업무에
1: 네, 맞습니다.
0: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나요?
1: 크게 보면 정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공공기관에서도 오시고요. 젊은 청소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통일교육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진짜 고루고루 다양한
1: 네,
0: 분들이
1: 다양한
0: 정말
1: 분들이
0: 많이
1: 오시고
0: 오시네요.
1: 가끔 보면 경찰분들도 오시고요. 네, 현역 군인분들도 오십니다.
0: 그동안 좀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텐데,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이 흥미있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교육원에 오시는 젊은 세대라고 하면 보통은 2030이라고 하지만 좀더 구체화한다면 예비교사반이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 없어하고 뭔가 주저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북한을 이야기할 때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두 눈이 반짝하실 때가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1: 그게 뭐냐면 기후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을 알면 알수록 아, 우리가 북한과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구나. 우리가 기후 문제를 생각할 때 북한을 떨궈놓고 생각할 수가 없구나. 함께 풀어나가야 될 주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림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강하천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바다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의외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히 2030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0: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막 갑자기 궁금한 게막 생각이 나고 이러거든요.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가 국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아주 특별한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1: 통일교육 주간이라고 해서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통일을 생각하자. 강의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딱딱하게 지식으로 북한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밖에서 활동도 하고 행사도 하고 콘텐츠 다양한 문화도 즐기면서 좀 재미있게 즐겨보자.
0: 좀 더 직접적으로.
1: 아, 예. 통일을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마음으로 다가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행사로서 행사를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서 합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랑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네.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0: 아, 저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참여해 봐야겠어요.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완전히 빠져들어서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입니다. 노동신문, 북한TV 등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0: 강인덕입니다. 이 통일부는 제가 1969년에 창설할 때부터 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남북대화도 했고 또나 자신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정말 즐거운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다시 여기 만나서 여러분과 얘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을 만들게 된 이유는 1945년 9월에 소련군 산하에서 활동하던 88 특수군단, 특수여단이죠. 거기서 활동하던 약 60여 명의 조선인들이 입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최영건, 김책 이런 사람들이죠. 들어와서 북쪽에 공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조직이 되니까 당 기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기관지 노동신문. 나는 고등학교 다닌 때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정로 때는 우리 뭐 어릴 때니까 우리 볼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다닌 때 이제 민총이라는 민주청년동맹이라는 그때 독보회를 그 아침에 해요. 신문 독보회. 독보회 때 노동신문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노동신문 전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는. 왠간이 한 부분만 떼가지고 독보회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지시라든가 당의 결정 사항을 독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느낀 것이 이 노동신문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당내 그 정책을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북한 대중에게 김일성주의라고 할까 공산당의 사상의식을 심어주는 것, 사상교양. 그리고 대중에게 조직화해서 당의 주류에 뭉치게 하는 것. 동시에 모든 기관이 내게 내리는 지침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동신문, 신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우리 신문식으로 생각하는데 신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노동당의 기관지고 노동당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는, 알리는 그 선전 매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는 누가 책임지느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기서 거별을 하는 거죠.
1: 북한의 신문이 여러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 평양신문, 민주조선, 기타 등등 이제 지방신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최상위급에 있는 그 신문이 노동신문입니다.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이나 종부신문이나 일반신문이 다 똑같은 내용을 담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는 선전선동이 유일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공개 언론에 나가는 거는 노동당의 승인이 없이는 못 나간다. 사건 사고는 될수록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씨 일가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점점 변모되고 있고 그 변모되는 과정에 주민들을 좋아한다,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나쁜 건잘안 보여져요.
0: 나는 1950년 6.25때 월남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때 내가 대학 1학년 때예요. 아르바이트로 하러 갔더니 산더미같이 북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내가 6개월 동안에 했어요.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노동신문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자랄 때 우리가 쓰던 용어와 상당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죠. 박정희 대통령 정권 18년 동안에 16년을 내가 북한 담당 책임자가 됐죠. 그래서 한 것이 1.1 사태다, 뭐 울진삼조 사태, 혹은 1971년 적수회담, 또 7.4남북 공동성남북 조절위원회다. 적수회담은 내가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석관 생활 속에 노동신문을 매일 같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 보면서 느낀 건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거라. 이제는 고향을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평양, 내가 평양 출신이니까 평양은 정말 도산한 장호 고당 조만식 선생의 후예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교육받았는데 완전히 고향이 없어지는 참 슬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2: The charm of sports shines brightest in unpredictable matches and deeply moving moments. With the FIFA World Cup 2026 coming up,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sports stories unknown to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 오늘도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넓은 축구장으로 왔습니다.
1: 론그라운드 말 그대로 선생님한테 서니까 막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뛰어야 되나?
0: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조법종 교수님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포츠계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권종호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축구장 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만큼 설레진 않으실 것 같아요.
5: 뭐 글쎄 한 몇천 번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도.
0: 아, 예, 예.
5: 제가 녹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진짜 다른 건 안 봐도 이건 꼭 봐요. 올림픽 때 육상 경기, 네. 100m 경기. 저는 이건 안 놓치고 보거든요.
5: 아,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세요?
5: 예, 저는 실제로 올림픽 결승전을 많이 봤습니다.
0: 우와, 직접이요?
5: 예, 2011년 런던 올림픽 우사인 볼트. 우와. 두 번째 우승했을 때죠.
0: 네.
5: 그때 현장에서 바로 찍고 왔는데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0: 우와, 자기 세레모니도 네. 보시고.
5: 9초 6위 했는데요. 그 순간 스피드 한 60m 지나갔을 때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네. 거의 경주마가 달리는 속도. 이게 과연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냐.
0: 와.
5: 경탄을 전율이 오더라고요.
0: 아, 꼭 놓치지 않고 보는 스포츠 뭐가 있으세요?
1: 아, 제가 스포츠 참 완전 잼병인데 그래도 역시 축구죠.
0: 아, 그러세요?
1: 예, 예. 뭔가 뛰는 야성성은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축구는 그래도 꼭 봅니다. 월드컵.
5: 그 이제 뭐 월드컵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죠, 축구에 대해서.
1: 그렇죠.
5: 예. 이제 여기 축구장을 보면요.
1: 예.
5: 그 가운데 이제 센터 서클이라고 큰 원이 있죠.
1: 아, 저기. 예, 예, 예. 예.
5: 그거 있는 이유. 그다음에 여기 페널티 박스 앞에 이게 반원이 있죠. 페널티 아크라는 거. 그 왜 있는지 아세요?
0: 아. 저기 아. 공 놓고 처음 시작할 때랑
1: 공 잘 차고 영역 잘 이렇게 네. 그려준 거 아닌가요?
5: 이거 심지어요 유명 선수 축구 선수 잘 모릅니다.
0: 생각해 보니까 이 센터 이 동그란 거는 점만 사실 찍으면 되는 건데.
5: 그렇죠.
1: 그러네.
0: 이...
1: 예, 예.
5: 자 축구가 예.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근데 근대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죠.
1: 아, 그렇죠.
5: 예, 영국에서 룰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축구 시작할 때 킥오프라 그러죠. A팀 선수가 공을 찰라 그럴 때 B팀 선수가 바로 앞에 1m 앞에 있으면 이게
1: 아~
5: 방해를 하면 안 되죠. 12야드.
0: 아~
5: 12야드. 예, 12야드가 미터로 치면 9.144.
1: 예.
5: 9m 14.4cm인데요.
1: 불가침 영역이군요.
5: 저기가 반지름이 9.14입니다.
1: 아~,
0: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가 이 서로 상대편끼리 싸운다 치면 DMZ 같은 존재네요.
5: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0: 네.
5: 그 직접 프리킥 할 때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아~ 킥을 못 하죠.
0: 그렇죠.
5: 근데 페널티 킥도 직접 프리킥 중에 하나예요. 근데 페널티킥 할 때 보면 그 아크 바로 밖에 다 서 있습니다.
0: 아.
5: 그다음에 차는 순간 다 뛰어 들어가죠.
0: 오, 그렇네.
5: 예, 그런 거
0: 보니까.
5: 그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이제 프리킥 찰 때 보면은 심판이 자꾸 뒤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0: 많죠. 맞아요.
5: 예.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니저부터 어떻게 합니까? 스프레이를 그때 뿌리잖아요.
0: 아, 맞아. 시계 오지 말라고.
5: 이상 이하로 못 들어온다고.
0: 맞아요. 예. 정말 든든합니다.
1: 덕분에 저도 좀
2: 배웠네요.
1: 잘 알았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하면 지금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5: 결과를 알 수가 없죠.
0: 아~
5: 일체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2: 맞네요.
5: 반전, 역전, 네, 이게 드라마틱한다는 거예요.
0: 네.
5: 여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야구 그 성공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역 연고제가 잘 돼 있어요.
0: 아~
5: 보통 대부분은 LG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서울 지역 사람들이고요. 기아는 호남 지역.
0: 아.
5: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롯데를 많이 응원하죠.
0: 우리 아무래도 지역을 뭔가 대표해주는
5: 그렇죠.
0: 그런.
5: 한일전 축구하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게 이제 동질성을 갖다가 스포츠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2: 그래서 영화 그 대사 중에 지들이 뭘 그렇게 애국한다고 4년마다 저렇게 애국자가 되냐고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5: 그렇죠.
2: 4년마다 지금 애국자가 된다고.
0: 네, 근데 이런 스포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1: 그렇죠.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물로 보여주는 게 다행히 고구려 고문벽화에 보면은 각저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씨름 무덤.
0: 아~
1: 씨름이에요, 씨름. 네, 말 그대로 고구려인하고 서역인이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진
0: 네.
1: 것도 있고요. 수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렇죠. 먹는 수박이 아니라 손 그다음에 칠박 해서 손치기. 네. 응? 맞아. 이게 태권하고 연결이 돼요. 태권도.
0: 무기에 관련된 스포츠 벽화가 많이 남아 있나 봐요.
1: 고구려 고분 벽화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스포츠적인 요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말 달리면서 활 쏘는.
0: 맞아요. 예, 그것도
1: 덕흥리 고분 벽화에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민족이 아주 날렵하고 순발력하면 또 우리 한국인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스포츠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또 우리나라 그 활 속에 하니까 양궁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그 세계에서 진짜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들, 기자님이 생각하는 스포츠맨 정신은 무엇일까요?
2: 저는 승복하는 거.
0: 똑같이.
2: 깔끔하게.

0: 주저리주저리 나는 왜 졌고 네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승복하는 거, 전 그게 스포츠맨십인 것 같아요.
1: 저는 그 존중,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합의된 규칙에 대한 존중, 아. 그다음에 상대의 존중, 아.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1984년 LA 올림픽 때요. 네. 유도에 그 일본의 야마시타라고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우승 후보 1순위였는데 네. 그만 결승에 오르기 전에 다쳤어요. 아. 발을 크게 다쳐가지고 결승전을 사실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결승에서 만난 선수가 이집트 선수예요. 이집트 네. 선수가 그 아픈 다리를 공격하면 무조건 자기가 금메달인데 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2: 아 멋있다.
1: 아픈 다리를 공격해주고 내가 이기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건 아. 스포츠가 아니다. 오. 그래서 결국 은메달, 오히려 대치기를 해가지고 적습니다. 은메달이고 아. 여기는 금메달, 일본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은메달 해가지고요. IOC가 주는 이제 페어플레이 상도 받았고 네. 뭐 세계적으로 맞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2: 아 근데 또 이 스포츠 하면 또 이 국제 외교 정세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로 나름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0: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핑퐁 외교잖아요. 핑퐁 외교 보면은 냉전의 진짜 한복판이었거든요.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이 내부적으로 막 혁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문에 힘들고, 미국의 대전략의 시작을 핑퐁 외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미국 선수 하나가 자기 팀 버스를 놓쳤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선수를 태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 선수는 비단을 주고 이 미국 선수는 티셔츠를 주는 방식으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1: 핑퐁에게 진정을 좀 더해드리면요, 그 비단천을 준 선수가 장쪼동이라고 그때 세계 거의 가장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래. 근데 이 선수가요, 그 준 비단천이 그냥 비단이 아니에요. 항저우산 최고 비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미국 선수를 만나면 이 비단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교적인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거를 근데 어떻게 우연히 치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니까 준 거예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미국 팀이 중국에 가서 타고 저 경기를 했죠. 그로부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2: 참 그렇죠. 재밌다.
1: 세계사가 변하게 되죠.
2: 야, 스포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 역할까지 한 건데.
1: 아니 이거는 특급 외교관이죠.
2: 아, 그러네요. 특급 그렇죠. 외교관.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1: 그때 2000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2: 아,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구나. 아,
1: 최고였죠.
2: 네.
3: 그때는 그 저리저리한 그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0: 어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de. Thank you for watching.

0: Manila, February 28th, 1842. To Father Legrégoire. Most Reverend Father, as I am about to set out for Joseon, I take this opportunity to write a brief letter to you. Around February 16th, Father Lebois decided that Father Mestre should go to Joseon with me. Knowing that this trip will be difficult, he is hoping that God will keep us safe.
1: And then, in April 1842, the Erigone finally departed from Manila and began its voyage towards Joseon. While sailing aboard this ship, Kim Daegeon encountered and learned many new things.
2: Kim Daegeon이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르고노에는 근대적인 기계가 40몇 개가 있습니다. 만원경, 또 이렇게 청량기 그런 걸 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과학을 접하게 되고 둘째는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감을 하게 되죠. 바다의 위력을 뼈저리게 보고 야, 이 군함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전쟁에 그것을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면 뭐 온갖 군대를 다 볼 것 아닙니까? 우선 시신을 볼 거고 김대근이 그 일기에 그런 걸 씁니다. 하나님의 큰 가족들, 전쟁의 처참함과 평화의 중요성.
1: However, during its voyage, the Erigone changed its original plan to head for Joseon. On August 29, 1842, the Treaty of Nanjing was signed between Britain, the victor of the Opium War, and China. Upon receiving news that the treaty was to be concluded, Captain Cecile changed course, setting aside the plan to proceed to Joseon and instead set sail for Nanjing. He then brought Kim Daegeon along as an interpreter to attend the signing ceremony of the Treaty of Nanjing. In this way, Kim Daegeon became the only person from Joseon to witness this historic event.
2: 그때 한국 사람이 아편 전쟁을 목도하고 난징 조약 현장에 있었어요. 김대문 신부가 그 배를 타게 되면서 신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동아시아 역사적인 최대 현장에 본인이 목도를 하게 되고 전쟁 직후에 그 참담한 풍경을 보게 되고
0: The British forces arrived in Nanjing and landed troops on the mountains north of the city, intending to seize control of it. Chinese officials, upon witnessing this, were filled with fear and panic and sent envoys to the British to request peace negotiations. The British, having received this proposal, accepted it and concluded a peace treaty, which was signed on August 29th. The British forces lost 150 soldiers in the capture of the aforementioned Zhanjiang. The entire city was destroyed and filled with a foul stench.
1: After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Nanjing,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East Asia changed rapidly, and France's attention also shifted toward China. In addition, Captain Cecile's health issues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and the Erigone's planned voyage to Joseon was ultimately cancelled.
3: Cecil 함장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사실 조선에 들어가 가지고 프랑스랑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우리 무역 계약을 맺자라고 원했었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건 비밀리에 하지만 내가 이번에 조선 네 들어가게 되면 프랑스랑 독점적으로 무역 조약을 맺을까 한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인 상황이나 그 남경 조약이 조인이 되는 어떤 상황 안에서 굳이 조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이제 막 그 필리핀으로 다시 회항해서 돌아가요.
1: Afterwards, Kim Daegeon continued his theological studies

0: 갔을 때는 그냥 개인 집에 있었어요. 개인 집인데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 200주년 때 성인 반열에 김대중 선생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자마자 그분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김대원 성인이 여기 머무셨던 걸 알고 그 할머니가 김대원 성인이 그 소지품이 있었어요. 소지품. 몇 가지 뭐 책자하고 뭐 이렇게 소지품인데 그 소지품도 계속 보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수녀는 다 해줬는데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필리핀 교구에 필리핀 그 한국의 그 한국 사람 김대원 성인이 여기서 머무셨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에서는 1984년 성인 반열 올라가시자마자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거기를 성지로 선포했어요.
1: In 1986, a statue of Father Kim Dae-gon was erected in Lulumboy, where he and his group had once stayed. In the presence of Cardinal Kim Soo-hwan of Korea and Bishop Cirilo Almario Jr. of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Catholic Church also designated the site as a shrine. There are only three overseas shrines dedicated to Saint Kim Dae-gon. China, where he studied theology and was ordained a deacon. Macau, where he first set out on his journey to study abroad, and Lulumboy in the Philippines, where he stayed after leaving Macau. In that sense, the Lulumboy Shrine can also be seen as an important place where traces of Father Kim Dae-gon's life and faith remain. Today, many Koreans visit this place. And An Chung-y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development.
0: 내가 여기다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성지 그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정할 수 있게끔 피정 센터를 일단 급하게 지어가지고 한 5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줘가지고 그분들을 유치시켜서 일단 학생한테 많이 알려야지만 여기 후원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이제 없었던 걸 이제 막 만들어서 나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1: Currently, this site is managed by the Sisters of Saint Andrew in Korea. Shall we take a look around the Lulumboy Shrine of Father Kim Dae-gon? The large building on the left is a retreat center. And there are two churches within the shrine grounds.

0: 놓고 뭐 무도 쓸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뭐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냇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는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메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으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댐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뭐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우리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다 저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건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이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옮기니까 잘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위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뵐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 이제 물 붓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좋은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정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요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잔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래는지 모르지, 저게.

무떡.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이거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무 섞은 거를 또한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그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 무스로 하지요. 가을 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

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해고 가을도 캐고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서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저 얻어만 먹었지.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해는 어머니가 했지. 그래서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 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 해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 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야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캔 놓고 또 요거 한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캑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 이게 처져요. 무슨 이거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발이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이뤄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이뤄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빻아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국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찝으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보통 갈증이는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네.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된 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이렇게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아무것도 안 두껍게

0: 보십시오.
1: 여기 상주 씨도
0: 무관 무수요.
1: 저번에 때 그런 말 했어요. 작은 보름 날이라고 했지 그거.
2: 그날 떡들에
1: 뭐 그날 떡들을 많이 했죠.
0: 아저씨들
2: 한 3시간에 밥 먹어요.
0: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0: 지게집 산에 가서 말 이제 9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2: 나
0: 지고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했죠 오곡밥을.
2: 여자들
0: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1: 밥은 일찍 해 먹고.
3: 예.
1: 밥은 4시경에나 3시경에 빨을 봐서 많이 했어요.
0: 가난할 때
1: 쌀액이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 떡도 쌀액도 많이 빼 먹었지.
4: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왔던 무수떡.
2: 제주도 갈 때?
0: 제주도 갈 때?
4: 옛날에.
2: 제주도 갈 때 무수떡을
4: 한 20년 넘어요. 최은이라는 이 살았을 때.
2: 20년 넘어요. 저 제주도 갔지 않았어.
4: 20년만 되고. 무수떡 해가지고 왔어. 무수떡 해가지고 왔어.
0: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4: 그렇죠.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1: 40년은 됐을 겨우.
5: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4: 돼지 잡아가지고.
5: 우리는 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6: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 갖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렇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썰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가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이 저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놓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먹어요 그거는. 팔아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작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샜지. 옥수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4: 넘어서 이제 주걱이로 했는데
7: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막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8: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좀 맛 없다 해도 돼요.
9: 맛있어요.
8: 무는 다 익었어요?
7: 네. 접시 끈이야?
8: 반이 맞아?
4: 안 맞아.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5: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6: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7: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8: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9: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0: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4: 지역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0: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10: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0: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11: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0: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11: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0: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2: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2: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3: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0: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8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5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13: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3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14: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13: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0: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15: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 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0: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14: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i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i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6: Thank you so much.
17: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18: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eacemaker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0: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to reach agreements that do not negatively impa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Korea-U.S. Defense Alliance, Seoul pledged increased amount in cost sharing and pushe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thin the Yi administration's term.
3: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0: Time and again, efforts to deploy Korean-made nuclear-powered submarines came up short due to opposition from the U.S. But the Yi administration delivered results again and also paved the way to gain approval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purposes.
15: 안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0: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4: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0: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19: 시골 또 시작해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0: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5: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0: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14: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0: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2: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12: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15: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14: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1집 수록곡인 Get Away From Me라는 곡이랑 눈치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곡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출연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에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2: 우리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베이스 치는 박서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코러스, 뭐 피아노, 기타 등등 엔지니어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나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산부에서 드럼 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민기는 마이크가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는 우리 기타리스트 이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보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윤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집 수록곡인 고상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고상이라는 곡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으셨고요. 특히 저기요라는 곡은 이제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와부와부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딱 둘러 계시니까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잘 들어주세요. 와부와부입니다.

0: is sumu. Usually mu, oh, look at this,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1: 12,000원이요.
0: 12,000원? 와, 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1: 형이 아주 좋아요, 강아지고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0: 우와, 소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1: 전.
0: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네. 전이랑 막걸리.
1: 유명한 데 있어요.
0: 어디? 여기? 강화도?
1: 강화도에 저 온수리.
0: 아, 양조장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아, 여기 진짜?
1: 네, 있어요.
0: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1: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0: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가와도 유명하죠?
1: 호박고구마예요.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0: 생으로?
1: 먹어도 맛있고요.
0: 오케이. 한 박스.
1: 한 박스.
0: 한 박스.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Yes.
1: 감사합니다.
0: 아, so good.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들어와도 돼요?
2: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네,

0: 아,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0: 선생님은
1: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맞아요.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통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투병? 이렇게?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이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차갑게 네. 마셔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맞아요. 이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붕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바람,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저희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1: 네네.
0: 주세요. 짠.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0: 수 있어요. 아예 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iljanim!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막걸리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죠?
1: 좋습니다.
0: 여기
1: 이거.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네. 오,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싹
1: 맞아
0: 맞아 싹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이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이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오우. 어? 어떡해?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 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0: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Korean hot.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 덕분에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This time, the agency goes to find people who are alive. To identify the excavated remains, they need DNA samples from family members. They've excavated over 11,400 sets of remains so far, but they've only been able to reunite just 258 of them with their families.
1: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장성일 아버님 되시죠? 예, 예.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저 그 국방부 유해 예, 국방부 유해 발감수단의 박관식이라고 합니다. 고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 조남이 임자 삼자 순자님 맞으시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그 삼촌이니까 이제 그 삼촌 DNA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촌이네까지는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뭐 삼촌이면은 엄청 가까운 DNA죠. 아닙니다. 이게 정식 군번 받으시고 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 He travels across the country tracing back information on fallen soldiers to find their families. But he says almost no one welcomes him when he first approaches them.
1: 저기 이제 여기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세요. 임채우님. 야, 이제 그렇구나. 이제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2: 이래 뭐 호적을 보여주기 아직 우리 그분들 의무도 모르고 뭐
1: 맞으실
2: 감자도 모르고 뭐 애삼촌 말만 애삼촌이 들었지.
1: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고 이제 이성희님 이분이 이제 이성
2: 들어가면
1: 예.
0: He couldn't remember the name of his uncle who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1: 서울 입회로 이제 모셔져 계세요.
2: 서울 대신 지금 저는 아무 중국을 이래 밀양하다고 그 브로커가 그때 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우리 여기 전사했다 소리 나 생전에 처음 듣는데
1: 그때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육군 본부에도 전사 명령이 명확하게 나 계시고 현충원에도 위패로 이제 딱 그 군번하고 이제 성함 모셔져 계시고.
0: There have been many scammers who took advantag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children or siblings. Team leader Park Kwan-sik, who has been working on the inquiry team for 13 years, knows this well. As a result, the work has been harder for the inquiry team because they have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 in pers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is essential to identifying the names of the approximately 11,000 fallen soldiers temporarily placed at headquarters.
1: 이수림님이 옛날에 여기 처로 계셨는데 이수림님.
0: He tracked down a nephew of a fallen soldier and is now collecting his DNA sample. This is much easier and simpler than a COVID-19 test.
3: 내가 양자로 그 집안에만 돼가지고 양자로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9.11제로 지나고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이게 만일에 뭐 삼촌을 참 찾게 된다면은 내로서는 삼조카로서 내가 뭐 지금까지도 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지. 잘 수 있으면.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Many close relatives who could help identify the fallen soldier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away. So the inquiry team is always anxious.
4: 그래도 오늘 어떻게 좀 다녀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처음 같이 해서 그런데
5: 오늘은 굉장히 럭키합니다.
4: 럭키한 거예요?
5: 네, 유가족분들이 뭐 전화 통화에는 조금 그 길어졌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 받아주시고 그래도 수긍해주시고 일단은 와 보라고 하니까 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막상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바뀌시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의심하셔서 차단 걸어버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도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힘든데.
0: Today is a day to be grateful.
1: 안녕하세요. 차 들어가겠습니다.
0: as people are answering his calls and aren't turning him away at the door.
1: 6.25 때 이제 전사하신 이제 외삼촌 때문에
2: 예.
1: 좀 찾아뵀습니다.
2: 전사가 아닌 걸 하나 모르는데요.
1: 아,
2: 네. 그 형님도 그렇잖아요.
1: 본적지가 이제 이제 내서 중리
5: 예.
1: 1264
5: 신평
1: 예. 네, 여기 이제 여기신데 예. 그때 이제
0: Mr. Chung Young-gyu's family heard his uncle had been taken prisoner and abducted to North Korea. They received a notification of his death, but assumed it was a mistake due to the chaos of the war.
2: 그때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연비에서 왔잖아요. 일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 외삼촌이 그 살아 계시다고. 예? 그때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1: 그리고 형님 말씀은 이제 그때 외갓집 분들이 어떻게 돈을 해갖고 뭐 이렇게 모아서 줬다고.
2: 아, 맞아요.
1: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연변까지 갔다 왔잖아요.
1: 아, 어디요?
2: 연변.
1: 연변까지요?
2: 예.
1: 근데 못 만났죠, 결국은.
2: 그래요. 맞아요.
0: How would he meet someone who was dead? The scammer exploited his desire to believe his uncle was still alive. But now, science takes over. A DNA test can accurately identify relatives up to the fifth degree kinship.
6: 가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식별력을 높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NGS를 이용한 SNP 분석은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혹은 만 단위까지 유전자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식별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0: Until a few years ago, they could only confirm relationships up to third degree kinships. But immediate family members are becoming fewer, and after so many years, the genetic information left in the remains is likely incomplete. New methods allow for the confi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even with minimal genetic informa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ind even distant relatives who seem to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me. With the expectation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y are currently collecting DNA samples to expand the search up to eighth degree kinships. Anyone could be a match. 290 on Qingmyeongsan Mountain in Yeoncheon, 5 weeks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ow is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progressing? The excavation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bu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mains discovered, the excavation schedule has been extended. The soldiers carrying snacks look quite accustomed to the site. Thanks to their efforts, the traces of a war that straddled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have been fully revealed. This is a cave-like trench dug deep into the ground, resembling an anthill. Although originally built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our troops also used it, so they don't know who might be found inside.
7: 동굴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미군의 폭격이 엄청 강화되고 하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막으면은 피해를 많이 보니 동굴형, 갱동화 진지를 만들어서 폭격에 대비 후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가서 개인호랑 교통호로 나가서 싸워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고 아까 저희가 넘어왔단 쪽.
1: 아, 그 밑하고 여기하고?
7: 네,
1: 아.
7: 그쪽이 한 두 개 지역입니다.
1: 아. 네,
7: 구역은 D고 저쪽은 A라는 구역을 해서 A, B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0: Starting today, they plan to continue excavating on one side while beginning to recover the remains unearthed so far on the other.
7: 자세가 이거 확실히 이게 다
8: 떠야 돼. 거꾸로 거꾸로. 엎어져 있어. 아마 이렇게 엎어져 있어서 밑에 드러내 밑에 단추.
7: 전체적 형상을 봤을 때는 안면부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 약간 이 뒤집어진 약간 슬라이딩처럼 나온 것 같고 감식관에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땐 골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8: 네.
7: 감식관께서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8: 네, 네. 골절이 많고
7: 네. 1, 2번 요 있지 않습니까? 척추 요거 기점만 딱 되면은 요것만 살짝만 들어보면은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8: 이번까지만 떠도. 네.
0: To ensure even the smallest bone is retrieved without damage, they carefully brush each one out of the ground and brush off the soil. Private Kim Kyudon, who was a complete novice, seems to have become quite skilled over the past 5 weeks. Once all the remains have been removed, they wrap each part individually in hanji paper. The carefully wrapped remains are placed in royal foxglove wood coffins. Since they are honoring the fallen heroes, they observe the utmost respec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The coffins containing the remains are wrapped in the Taegukgi flag, and a simple memorial service is held on site. Today, they recovered the remains of two soldiers. Every step they take is part of the journey for these remains, buried in the mountains and fields for over 70 years, to find their names and return to their families. The remains are now being transport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agency for identification.

0: David Kim Seok-yeon, who was killed in action in North Korea and returned home after great difficulty, is also being laid to rest today. The lost time will never return, and the sorrow remains.
1: 아버지,
0: the hero of the nation has found rest in the embrace of his homeland. The person who is busiest and feels the most pride on days like this is Nam Sang-ho, the team leader of the bereaved family search team. This is because he has walked alongside the bereaved families through every step of the process, from identification to interment. Even today, a bereaved family member entrusted his brother's portrait to team leader Nam after the interment ceremony. He wanted to see team leader Nam again, using the portrait as an excuse to share stories about his brother.
2: 84번째부터 제가 찾아준 분으로 되니까 거의 뭐 한 180명 정도. 저한테 기본적으로 신원 확인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못 찾던 분은 뭐 한 보면은 적어도 500명, 1000명은 다 가지고 있죠. 휴일 같은 데는 계속 전화 오면 또 했다가.
3: 뭐 그냥 정말인가, 진짜인가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항상 아버지가 이제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 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지는 않나 항상 걱정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편안한 안식처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0: She bids her father a final farewell.
3: 아버지, 아버지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아버지 진짜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0: The excavation of remains of the fallen of the Korean War and the search for their families is about restoring the time they lost. It is about finding their names and soothing the grief and wounds of their families.
4: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5: 감사하는 마음
4: 것이 딱 있어요.
6: 지금 우리나라가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i, everyone. Welcome to Simply K-pop. I'm today's special MC, Heartways Friends.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스페셜 MC 키비로벨 루키아 인사드립니다.
0: 호호,
1: 그러실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냐고 모르신다면
0: Allow us to introduce ourselves.
1: 글로벌 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0: To extend Simply K-pop's reach the stars above
1: 특별히 출동한 오늘의 감촉 귀염둥이 스페셜 MC
0: 브리안
1: 루키아입니다.
0: Make some noise! Woo! 감사합니다. With Gravity's Alan and Wonjin away for a moment
1: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스페셜 MC들이 호시 담담 여러분의 마음을 노릴 예정입니다.
0: That's right. This is your warning. The stages we have in store today and seriously next level. Emergency! It's a major heart attack alert.
1: Upsy! 하지만 진짜 보물을 찾으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0: Absolutely. Without further ado, shall we set sail on our adventure?
1: 네, 모두 다 올릴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Rukia, don't we look like we belong at an amusement park today?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Totally. So, Rukia, what's your favorite ride?
1: 전 완전 롤러코스터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요? 형은요?
0: We ar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인데요, 진짜?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많이 완전 난리 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뮤직.

비처럼 적셔주 언니 그대 품에 있음 편해 마음이 평온해 kiss은 늘 달콤해 I pray every single day 꿈이 아니길 영원할 거야 I promise 언제까지나 그대 편이길

0: 심플리 K-POP.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0: It's Aided. Welcome.
1: Yeah.
2: Yeah.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3: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운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5: A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0: 완전 청춘이에요.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춤을 그 자체. Yes. 혹시
2: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1: 맞습니다.
2: Yeah.
6: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7: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0: 그래서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2: 네, 너무 잘 추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2: 네, 네.
1: 파이팅! 준비하시고.
2: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뮤직 큐!

0: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어, 감사합니다.
2: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네.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3: 네. That's why we have global fans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i there.
4: Wow.
5: Oh.
4: Hello.
3: Hi. Hi there. Hi.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my name is Yanyi and I'm from Malaysia.
5: Wow.
3: Hi. Hi, hi Yanyi. Okay. So here's a question.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Your outfit looks a little familiar somehow.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Aidit's style. Is that right?
4: Yes. So this t-shirt is actually from Aidit's fan con. So it was the best memories for Aidit and also with it. And the t-shirt and also the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is also something like Aidit has styl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3: Aidit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Aidit today. What is it?
4: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3: Okay, you can go ahead.
2: Let's go.
1: Let's go.
4: Let's go.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Hey. Scrolling up and down, jumping that old quad table. Oh, you just pay attention. Now I want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more trying. Oh, you just pay attention.
2: You know, run it like that. 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와, 어텐션 진짜. 커버 네.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6: 완전
5: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6: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3: 아, nice. You're very soulful.
4: Thank you.
3: Okay, Yanyi.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Aidit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4: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3: 아, 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한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오,
3: 저희가 잘 어울리네요. 넥클리스 for the point today. 네. 오케이. 혹시 한 번 더 소개시켜 주실
8: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8: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3: Okay, so,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9: It is my real key point.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니에요.
3: So we got the real key point.
9: 뿌뿌뿌이. 감사합니다.
3: Al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4: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1: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3: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 씨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9: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3: 네.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 씨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6: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3: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 so he has a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3: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10: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3: Oh! Okay,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보실까요?
5: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힙하게 입진 않아서 완전 힙하게도 성현이처럼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3: 오케이.
0: Okay.
3: Yeah. Okay, okay.
7: Thank you, Yuchan. Thank you.
3: Same with Yuchan. He said he was not a hip 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to go into the hip hop. 마지막으로 준혁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 아, 네. 저는 평소 힙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힙하게 약간 완전 슈트 정장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3: 예. That sounds great. So since Junhyuk's style used to be pretty on hip-hop, but nowadays he tried to reduce it, try to be calm, more like a manlish with a suit and ties. Okay,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Yes, could you express how you feel about today's interview through beatboxing?
3: Beatboxing, okay. 오늘 기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8: 오. 할 수 있죠.
1: 네, 혹시 그러면은
3: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1: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3: 아, 동요 비트박스.
1: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좋습니다.
7: Yes.
3: Okay, there it goes. Let's see.
1: 가보겠습니다.
7: 됐어?
1: 준비됐어.
7: Okay, go back.
8: 떴다 비행기 나라라 떴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3: 와와
8: Thank you very much.
3: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That was amazing.
2: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3: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네, 좋아요.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4: Yes,
3: okay, gave up. Okay,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4: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Sarang hei, Vidit.
3: Wow,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1: Thank you.
3: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2: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8: 와우,
2: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8: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7: Yeah. Yeah.
8: Please
7: yeah.
8: show us.
7: Yes. Okay.
8: Please show us.
7: Okay.
8: Wait a minute.
7: Okay, okay.
8: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7: Okay.
1: Thank you.
7: Yeah. Thank you. Yeah.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한국어로.
8: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플라이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플라이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스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텐션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3: Alright,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Idits Fly.
2: 네, 여러분 모두 좋은 준비 준비되셨나요?
7: 네.
2: 자, 뮤직 스타트.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먹지? 네,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진짜 더워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0: Explore the charm of K-beauty, beauty on and off. We take to the streets to hear about daily beauty routines, get hands-on experience, and share honest reviews. A lively K-beauty expedition for both newbies and pros. Learn and experience K-beauty with two idol stars on a mission to find their own styles.
1: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1: 동일한 1초라도 어떤 상태에서 그 1초를 경험에 따라 도파민 시스템에 관여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하는

0: From ancient Greek philosophers to modern-day scientists, humans still try to figure out what time is. Despite the scientific advancement over thousands of years, the true nature of time still remains a mystery. Humans perceive and use time, but do not fully understand it.
1: 시간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물리학에선 시간은 사건과 변화를 기술하는 형식이자 틀. 하지만 사건과 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물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물리학에서는 시간의 화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 화살은 화살촉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화살깃 방향으로 거꾸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만 흐르는 것. 그 개념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간의 화살이 과연 왜 있는 건지, 시간은 왜 미래로만 흐르는 건지, 이게 또 물리학자들을 엄청나게 고민하게 하는 문제예요. 물리학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류의 입장은 엔트로피 증가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0: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퍼져나가잖아요. 그 고르게 퍼진 그 색깔이 다시 잉크방울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대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돼서 차가운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뜨거운 쪽으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엔트로피 증가의 과정이고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 In physics, time flows in one direction at a constant pace. But in reality, some days feel unusually long, while certain moments seem to pass in the blink of an eye. What is this gap between physical time and the time we perceive?
2: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객관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살지 않기 때문에

0: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에 따라 느리거나 빠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났던 그 순간, 그 순간은 너무 정말 슬로우비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 문화권에서 있거든요. 그런 극한 경험, 그때 내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그때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흘렀어 라고 하는 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어떤 심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연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는 동안 본인이 스톱워치를 그러니까 내가 출발한 지점부터 땅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판단하는지를 뭔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강렬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간이 느리게 갔다라고 본다. 뭐 이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말의 표현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1: 24 hours to spend each day, but every person spends it differently. Trying to hold on to passing time, we make plans and try to manage our time efficiently. Sirmi understands the preciousness of time and manages it consistently. As a freelance English instructo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she realizes that time is both an asset and a gift. Every morning, she reviews her schedule for the day.
2: MBTI를 모르는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계획 만 하루 종일 세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이제 투두리스트 하나를 이루고 지워가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1: Sirmi's daily schedule is tightly packed. She shares her daily routine and time management techniques on social media.
2: 제 업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시간이 꼭 지켜져야 하는 일들 위주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거기에는 이제 업무 관련 제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좀 투두리스트나 좀 마감 기한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어플로는 개인적인 뭐 일정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적고 있어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일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1: Sirmi's schedule is devised in a way that makes it easy to implement it. She readjusts her plans based on how well she achieves them so she can handle unexpected variables without a problem.

0: Her meticulousness also shows at work as an English instructor. She devises schedules for her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to help them allocate their study time efficiently.
1: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한다거나 또 그러다가 못 태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수업 끝나면 화수목에는 어떤 숙제를 해서 금요일에 와라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과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분량 정도로 항상 정해주는 거거든요.
2: 안녕하세요.
1: 왔어?
2: 어려워 봤지?

0: 힘든 거 같구나.
1: 힘든 거 힘든 거.
0: 아 독서가 진짜 레전드 어려웠어요.
1: 아 어려웠어.
0: 그냥
1: 아니 중간이 다 쉬웠잖아. 기말 어려울 거 알았잖아.
0: 근데 너무 당황해. For students, time management is just as difficult as studying. With school classes, tutoring, and assignments, they are bound to constantly worry about how to make the most of their busy schedules where even 24 hours isn't enough.
2: 요일 했으면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해서 언제 완료했는지 완료 날짜 체크해서 가지고 오세요.
0: 해볼게요.
2: 오케이. 해오셔야 해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0: 정말 솔직히 수행평가나 문화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에 비해선. 저도 많이 풀었어요.
1: 아 근데 이 교재가
3: We are always in a hurry, regardless of age.
4: 저는 준비된 것 같아요. 하면 실전 물고면 시작하세요.
3: With limited time given to us, what to do first and how to divide time is a dilemma for everyone living in this day and age.
2: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이제 너무 잘 느껴지고 시간은 빨리 가는데 제가 챙기고 하고 싶은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시간이 저를 이기는 듯한 느낌? 항상 저보다 한 템포 앞서 나가서 제가 좀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5: 정말 눈 깜빡하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6: 1년이 되게 빠르다고 느껴졌어요. 맨날 회사만 뭐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7: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저께 뭐 했지?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회사 와서 뭐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8: 뭐 나이 먹으면 자꾸 시간이 빨라지죠. 네. 저는 이제 60대가 다 돼가니까 시속 60km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9: 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될까요? 뇌의 작동 원리랑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뭔가 예측을 한다. 근데 그 예측이라는 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온 거, 아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 예측하는 그게 우리한테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 뇌 전체의 작동 원리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새로워요. 그리고 아직은 아 다음엔 이렇겠구나 라고 예측할 만한 충분한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새로운데 새로운 걸 경험을 하게 되면 강렬한 경험처럼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 이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더 이상 새로운 게 많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뇌도 그냥 그렇게 익숙한 일들이니까 반응성도 떨어지고 프레임이 되게 적어지는 것처럼 듬성듬성하게 되니까 그냥 시간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0: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정보의 홍수고 그다음에 뭐 AI 같은 것 때문에 또 언제든지 뭔가 찾아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극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나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시간 지각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멀티태스킹을 시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려운 것들, 내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인지 부하가 높은 거, 그냥 쓱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주의도 집중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을 그 과제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도 하게 하는 걸 동시에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려운 부하가 높은 인지적인 과제를 할 때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뭔가 되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멀티태스킹 상황, 현대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1: The confusion of multitasking is a part of modern-day life. When handling multiple tasks at onc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Perhaps

0: 일단 생각을 마음을 비우고 비운다는 거가 보통 사람 우리가 명상을 알고 있죠. 명상. 아무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건데 relaxed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수영을 할 때 수영을 많이 한 사람은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 필요한 부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질 않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 Tea meditation, which engages all five senses, is a perfect way to quiet the mental chatter and relieve stress. In the busy modern society, tea is often called a slow antidote that promotes mindfulness.
2: 인도 가봤어요. 거기서 들을 걸 끊었어요.
3: 네, 다 예약해놓고.
2: 다 예약해놓고. 길에서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돼. 길에서 하면은 몸이 잘 안 풀린 상태로 하니까. 하타요가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이 내면을 못 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감각을 못 느끼더라고.
4: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그치. 나를 계속 신경 쓰면서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1: A moment to pause and focus on yourself. In the busy, fast-paced life, people fill their time each in their own way.
4: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3: 다시 돌아오는 시간, 유일하게 이제 저만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사나 같은 자세 하면은 또 기분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뭔가 지금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씩 비워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비어 있는 게 또 비워진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아실 거거든요. 오히려 비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 건강한 도파민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냉장고 안에 그 음식을 넣으면 음식의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던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그 음식이 점점 더 과거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도 주어진 객관적 시간을 더 충실한 주관적 시간으로 채우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죠. 경험의 양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경험의 양도 새로운 경험인 거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작은 일들, 예를 들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원을 아내와 산책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당에 방문하고, 그 주어진 객관적 시간을 그냥 충만한 주관적 시간으로 꽉꽉 채우는 방법이 아닐까.
1: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까 생각했을 땐 내 스스로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주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보고 생생하게, 풍부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가지고 순간순간들을 살아간다면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길게 살고 좋은 기억들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What is time? This question remains unanswered. Perhaps because no one has ever fully grasped its true nature. But one thing is clear. We have limited time to live. Instead of searching for an abstract answer, how about setting this question aside and instead filling your time in your own way?
0: 네,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일종의 클리어 하듯이.
1: 아, 내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는 어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어릴 때는 빨리 갔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재밌었잖아.
3: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4: 뭐 24시간을 다 정해놓는다고 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2: I found it.
3: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1: 맞죠?
2: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3: Yes. Perfect.
1: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2: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4: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2: 밴댕이?
4: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1: 어, 이거 맛봐도 돼요?
4: 네.
2: 와우.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4: 네, 국물이 있어요.
1: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2: 계산할게요.
4: 네, 고맙습니다.
2: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oh,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5: 12,000원이요.
2: 12,000원? 와, 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1: 이거 쑥이에요? 네.
5: 향이 아주 좋아요. 강화수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1: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 하는 걸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5: 네.
1: 전이랑 막걸리.
5: 유명한 데 있어요.
1: 어디, 여기 강화도?
5: 강화도에 좋은 술이
1: 아, 양조장이 있어요?
5: 네, 있어요.
1: 아, 여기 진짜
5: 있어요.
2: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1: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5: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1: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가와도 유명하죠.
5: 호박 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1: 먹어도
5: 맛있고요.
1: 오케이. 오케이. 한박스.
5: 한박스.
1: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예스.
5: 감사합니다.
2: 아, so good.
1: 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들어와도 돼요?
6: 아, 네, 들어오시면 돼요. 네,

0: 자,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투병? 이렇게? 오,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네.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요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이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차갑게 마셔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아 맞아요. 이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1: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0: 붕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바람,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아,
1: 저희 오케이,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주세요.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수
0: 있어요. 아예 달라요.
1: 맞아요.
0: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 이거 맞춰보세요.
1: 숨모같이 보였네요.
0: 네, 강화도 하면 네, 무조건 숨모, 숨모죠. 진짜 신선한 숨모 그리고 자 이거 귀한 거예요. 이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그, 우린...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1: 고구마
0: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네.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조장 어떤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저희 양조장 2층 공간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음식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같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하죠. 저는 맛보게야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진짜 실제로 진짜 맛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1: 네네네.
0: 오케이.
1: 좋습니다.
0: 확인해 봅시다.
1: 네. 좋습니다.
0: 예스! Finally, the part that I really love the most, the cooking. So today, we are going to do mugwort Korean style pancake, 숙전. And we have 고구마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h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hiljanim!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막걸리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좋습니다. 여기 이거.
1: 아,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네. 오,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1: 이거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오우. 어? 어떡해? 아 이렇게? 네.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도 보내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그 사리고 이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의 송실하게 말을 하겠다. 이놈 자놈 말 듣거라. 자들 모두 다 졸장부다. 위곡 자폴구가자에 그래도 일러겠고 다

0: 다시 돌아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내 심사평생 하니 요하 삼척 드득갈로 환양진 장수 머리를 선뜻 땡크렁 베어 들고 장끝 대도피 타락해 가서 부르면서 특신국 풍풍 올리며 본국으로 돌아올 때 부모 형제 제장 원수 일가 친척이 반기하여 벌쩍 뛰었다 오며 다녀왔다 다녀왔어. 저 완장 갔던 당군이 살아 우리 반갑네. 이리 오하 이리 오라면 된지 울며 불며 반기 걸제 원쾌그릇당 기법을 보이면 그 아지 조틀한 발이냐 우지 발라면 우지 마라.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네 말이 정 그러다면 천하장사 항도령이라고 불려주마.
1: 그러지.
0: 또한 군사 나서면서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시용관과 헌원씨 영역은 지갈 반전 싸움 등작대 지우장난 사로 잡든 당록 싸움 주나라 쇠진 천지 분분한 초추 싸움 이북친 왕들 근 후에 점식 산동 육국 싸움 봉기 제장 꾸전하다 발견 풍진 초한 싸움 70의 전 공이 없다 황도량 국역 싸움 통일 천하 언제 갈고 위한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후한 월보지 윗대구라 적병 싸움 이아스라 싸움 타령 가삼 끔찍 기막힌다 싸움 타령 하지 말고 공성신 퇴흐고 치고 또한 군사 나서면서 떡이 아직 술자를 먹고 체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먹으리와 벽일 대전 시사를 째

0: 제대기지 승부가는 직사 악사 불사는 지또이 들었지 하지 않느냐 붓군사들임보다 이 말을 듣고 회심 걱정을 하고
1: 아주 제
0: 떴다 정감하기
1: 하이 타 제하이
0: 월명심야 고요 흔디
1: 아, 제하이
0: 남찬을 무릎 쓰고
1: 타 제하이
0: 판

0: 삼성이에 오지 남미거지 요수 삼자배 무지가 아기대 제장 중에 유복이가 여자오대 월명성의 오작이 남기호고 요수 삼자배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힘전시에 불길주로 소이다. 조조가 이를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어 너희놈 니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헌단 말인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유복이를 죽여놓니 근데 아니 불쌍하랴 소륙군 분발할지 자 소군도동 복개후미오 현쇄 전선 필수하고 체결군병제 쪽하야 조조 두선에 높이 얹어 소륙대장을 본발할지 소리래 증엽 종목의 후금이오 전엽총 장합이오 좌엽총 분빙이며 우엽총 여통 후엽총 휴군이라 독질의 전사빠서 왕이며 좌사빠 악진이오 우사빠 허윤이며 수를 금접사 하돈이오 종이오 좌호이장이 허저 장유라 이제는 발방원 관기청첩 이천금곡 목시등계 가선점마 견제쟁선종 동공병 총포죽주며 군법부대 관초부도 비들 욕제를 본보거대 유유소스라면 자교소시야야 시어청주로 가중제 탈퇴면 척불의 급건이 각대 쟁기하여 부르잠전 오루하라 강은선 피례전선 동기법으로 여원선 평지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조조 연습을 관강하고 마음이 대희하야 이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치울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지니 먼저 탈 것이니 이는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소륙군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할제 그때 오너라 조율한
1: 타조제
0: 신세를 간만히 살피더니 광풍기 홀기허과 초채 황기는 광중을 따라 오지고 오진 깃발은 조율 연상치고 간지 화공할 징조로되 동남풍기 없었으니 욕파 무기하야 한소리 크게 하고 토혈을 기세기 가련히 보다 조요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이지 못할 적에
1: 그러지.
0: 공명의 노숙을 반연하여 조요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선을 안겨요 선을 한즉 바람이라 조요 질색가야 아무 대답을 나니 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조요를 주니 조요 받아본 줄 거였으되 육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이 말인 뜻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동남풍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조가 북에 있고 이 주유가 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 주유 진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이 북쪽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동남풍이 불면은 주유가 활을 쏘면은 조조 진영으로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융동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풍이 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유는 이길 수 없음에 굉장히 이제 병이

0: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명이 글에 써서 준 겁니다. 주여 탐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 조화이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렇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무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1: 아.
0: 내 할 일 다 한 후에 어찌하오리까마는 오백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주유가 판게 듣고 오백 장조를 쟁소 120층은 히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후하라. 그때 공룡은 기풍삼일을 허려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평산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남방 불그득을 군사로 취용하여 3층 단을 높이 쌓다 파원 24장이요 내기를 증구서 적파파리 부처기로다 하하길식 28 수각색기를 꽂았다. 동방지면 청기에는 교룡낙토고 보로다 포창령 지용하여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지면은 끼에는 해유복석연저유로다 차겸무지하여 북방을 끼를 세우고 서방지면 백기에는 땅구치게 오후원이라 그 백구지위하여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지면 홍기에는 한양정막 독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여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주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쓰디하도나 억서 그리는 발개 64 배를 한검 파리를 배립하여 한가운데 퉁투리시 종사진 가기를 속발관대하고 검은낙토 봉기와 박대주의 방구를 입히고 철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다기고 이

0: 이제 외정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그때여 공명한 환보주 탄핵을라 분양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야 뒤 알 수 있겠느냐.
1: 그렇지.
0: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넣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글을 거듭 총충흐다 딱 붙이고
1: 다이 좋지.
0: 장막 밖으로 샌뜻 퉁퉁 남병사들을 넘어
1: 아이 좋다
0: 사

0: 기대를 달빛 비견단
1: 아 좋지
0: 오강제늘 당도 괜지 상산 조자중은 배마침 등대호과 선생오심을 기다리다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을 봐라 선비의 통통 내려가 공명전철하며 선생은 위방 친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 안녕하옵시며 제장 혼조리 담사하오 예 둘이 피폐 올라 일편 풍산에
1: 그러지.
0: 손봉어 쳐달고 도용 도용 들어간다 그때여 주인은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앉아 군병 조발을 내비었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요 노숙 다림으로 할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1: 그렇지.
0: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인 사람이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초여 특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구현무를 능하여 서복으로 팔팔 삽시간에 동남 태풍이 러기각이 와지근 우엄도 기폭판 따그리리 전동아치를 하지 추유가 이모냥을 부드러워지 바란 간담이 톡 떨어하고 지나지라 이 사람은 달조와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우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죽여 후하를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너그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다를 묻지 말고 공명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 비명의 당도 와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환이니 병신 불망하리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 높은 봉계라는 뜻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 장사는 당풍지파야 끈뜨러 책이장막 동남풍에 벌은 기자본 군사들은 얘기 저기가 이모 건너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혓장우대 공명은 모두나 바람을 얻은 후어 머리 풀고 발 벗고 이 너무 포를 내어 그럼 그렇지 지지 차산 중이여도 충청아 하며 종지 줄을 타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나로 쫓아가니 반경 청파 내 어른 바다 물결은 흉흉언디 공명의 대거 종조 무커처여를 소조를 불러서기 놈 소조라기에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지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기 일무시 강아른 백인데 양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를 학는 늦은데 십이장강 벽바상 왕래 허들을 거룩해 통강의 진리탄 흥자룡 낙지배 후상절월 속으 평상궁 가는데 진반다는 심을 하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벗고 창황 군주로 내려와 섬미에 다다르지 흡해가는서 이래 대정기 오뚝 다사는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하장수 섬미에 퉁퉁 나려 밤에 저러더니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았다고 상류로 가더니 옳다 그것이 공덕이다 날랜 배를 잡았다고 이놈 상화기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뒷목을 댕그릉 비역이 물에 풍덩 떨어지면 너희 배 우르르이 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그다가는
1: 그러지 하이
0: 하이 하이 가엉 펴고 고기밥이 되겠구나 열두 동무

거울 바라보니 우강정 올 듯 남대 흰 부채 튀지. 그저 공명이시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가 넌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만 물러 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태 소명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한 마음대 이무 아는 바라 후길 보자고 해보하라. 서성종봉 못듣났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긴혈말이 있사오니 개장간 머무소사. 자룡이 포를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겁나만 놈들을 목절이다가 두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비아지를 선적에서 터오리다. 공명이 만류어대 아니 그난 양국 화치를 생각하고 죽이든 말으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포를 잡고 선미 오뚝다섯 기름 서성 정봉

0: 돌아
1: 보니 그러지
0: 1등 병자기 버련들기
1: 제할
0: 거기 장군 장인덕과 진남 정군 조자룡 둘레로 구복 변신되니 공병 또한 군중 탑배하고 태헌 주를 포긴 구워 장대상 그가 비언저 당포상계 금고를 쿵쿵 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은 나 평화 창소하니 필요옹 파선지라 진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 갈대 숲에 둔병 매복을 하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내거든 불러와 음사라야 사로잡으라 기가
1: 할수
0: 거기 장군 장인덕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산 둥구 호루곡에 둔병매복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 반복이 돌아연 기다듯이 네 검사라야 사로잡으라
1: 할수
0: 비방비 유봉을 불러들여
1: 아이 좋다
0: 너기는 각각 모다 천산 타고 강산 그가 빨리 떳떳해 구울의 기계를 흘러서 오너라
2: 들어보시면은 장익덕도 나오고 조자룡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지금 누가 안 나왔죠? 관우가 안 나왔죠. 이 관우가 안 나온 이유가 일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이렇게 신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또 이제 이 관우가 또 이제 그 간부인이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랄까 이렇게 도망을 다녔 거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아줬던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은 분명히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관우였는데 이제 본인을 빼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목이 바로 이제 관우가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약속하야 분발할제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이는 인고하니 한수 정우 관곡이라 통희는 부릅뜨고 삼각수 그 사려 청룡도 빗겨 들고 흥현이 들어와 큰소리로 여짜오대 정장모와 전쟁마다 딱 고한 일이 없사온디 오늘 날 대전시에 찬난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장군께 없어는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오 관우가 화가 다풍이 나서 칼을 짚고 쾌고할 군중은 무사정이 온데 어찌 살을 두어리까 의율 당참하올 자로 군령장을 써서 올리거라 공명이 허락하야 가기로 허락한 후에 장군께서는 화룡도 서로 높은 봉에 불러와 연기 내고 그 안에서 조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옵소서 관우가 대답하되 그곳에 길이 두려운데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 오면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그리 아오 맛 군령장에 두착함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의하야 관평 추창 그날이고 오교두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야 청도로 행구를 하는디 행군 절차가 꼭 이러겠다. 청도끼를 버렸나 한데 청...

말이 청우가 청우가 정우가 정우가 정우가 니 보아라 황공보기 나를 위하여 양촌바지 실컷 절대 온다 정우가 정우가 니 보아라 대소근이 청욱이 여짜오되 군량시는 배량이면 선체가 온중헐티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범유허니 만일 그 속에 간계 있을진데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나서 그래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 방색하라. 문빙이 호뚱 나서 자기 오는 백 어디 빼요 승상님 경 전에는 진 안으로 들이지 말랍신데 이 말이 치든 마든 뜻밖 사람계가 태그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척 고화포 승기전과 뜻뜻대다 발소리 두둥 내고치며 좌우각선 무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 한 번에 불이 펄썩 천지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불이 펄썩 오 일본을 불로 치니 마렴이 종지와 풍성으로 물결은 줄렁전선길 도토대와지근 용종할 때 노사 옥대 우비 사파 다리조 반행장 망어가 보대가 부리가 풍기치 펄퍼 장막 쪽쪽 화전궁전 당파장과 깨진 통도

0: 빨리 보고루루루루루 또 한 놈은 그 배전으로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통통통 나가든지 포향 쪽을 바라 봄에 아이고 아버지 이거 뭐지 포효자식은
1: 그러지

0: 이미 부부르르르르르 또한 놈은 그 동에 한가 흔치하고 지조를 한장을 믿어 죽고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운 치하고 북을 한번 쳐보는데 꼭 이렇게 치는 것이었다. 아이고,
1: 아이고,
0: 직사 몰사 대해 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다 국수 풀듯 들어. 더럽 불뇨 적극 조총기 암동 담나게 두송구 독반을 적벽 풍파에 떠나갈제 1등 병장 있을 때가 없고 날린 창수가 무용이로구나. 화전궁 찡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게레레 저기서도 피게레레 허주 장루 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천방지 죽다란 날 황제 화연 무릇수가 조차오명 외는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 죽으라. 선봉대장 황제라 호통원이 조조정신 기급하여 입은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이 바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도 제기간대. 남다른 초조란 지가 진정 초조니래. 광기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 초조니래. 초조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던 꿰탈 장발 도망갈 때 장유화를 급히 쏘니 황기 맞은 무리가 저 낙수원이 공인원을 살려라. 한 땅이 급히 근저 살을 빼야 본진으로 보내라 할 적어 초조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으서 가자 갔다 가다 똥 싸겄다 여봐라 증가 예. 조요도 속이 축지법을 보다 그래 주헐 알아 이 바른
1: 그러지
0: 오늘 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 바른 왜 퇴불 저지리야 앞으로 어른 아니가고 척벽강으로만 뿌두호둥
1: 얼씨구
0: 뿌두호둥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여자오대 선상님 말을 거꾸로 단 언제 올게 타겠느냐 말 보가지만 속배에다가 헐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얼씨구
0: 장황분유 도망을 갈제
1: 다
0: 샘만 포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날아가도
1: 다
0: 폭백인가 의심을 보고
1: 다 좋지
0: 낙엠만 헐쌤
1: 헐쌤
0: 떨어져동 주변기인가 의심을 해 엎드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해반기를 탄생반사 도망을 간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When I came to Indonesia, I watched Korean drama.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at was the crucial starting point of the Yi administration. What stood out was their devotion to ensuring absolute transparency in running state affairs. Live coverage of cabinet meetings, a first in Korean government history.
1: 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0: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0: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0: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0: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부탁드립니다.
1: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2: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3: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가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4: K-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입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1: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5: 지역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1: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6: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1: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7: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1: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7: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1: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0: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2: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0: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8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5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3: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0: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3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4: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3: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0: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5: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0: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4: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i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i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6: Thank you so much.
7: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3: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eacemaker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0: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to reach agreements that do not negatively impa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Korea-U.S. Defense Alliance, Seoul pledged increased amount in cost sharing and pushe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thin the Yi administration's term.
2: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0: Time and again, efforts to deploy Korean-made nuclear-powered submarines came up short due to opposition from the U.S. But the Yi administration delivered results again and also paved the way to gain approval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purposes.
5: 안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0: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2: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0: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8: 시골 호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0: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2: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0: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4: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0: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9: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1: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5: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4: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0: have remained so far, but they've only been able to reunite just 258 of them with their families.
1: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장성일 아버님 되시죠? 예예. 예.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저 그 국방부 유예 예 국방부 유해발감수단의 박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 조남이 임자 삼자 순자님 맞으시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그 삼촌이니까 이제 그 삼촌 DNA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촌이네까지는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뭐 삼촌이면은 엄청 가까운 DNA죠. 어? 아닙니다. 이렇게 정식 군번 받으시고 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 He travels across the country tracing back information on fallen soldiers to find their families. But he says almost no one welcomes him when he first approaches them.
1: 네, 솔직히 이제 여기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세요. 임채훈님. 예. 네, 이제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2: 이래 뭐 호적을 보여주기 아니 네. 그분들 의무도 모르고 뭐
1: 맞지
2: 감자도 모르고 뭐 애삼촌 네. 말만 애삼촌이 들었지.
1: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고 이제 이성희님 이분이 이제 이성
2: 들어가기도
1: 예.
0: He couldn't remember the name of his uncle who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1: 서울 입회로 이제 모셔져 계세요.
2: 서울 대신 저는 아무 중국을 이래 미랑하다고 그 브로커가 그때 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우리 여기 전사했다 소문 나 생전에 처음 듣는데
1: 그때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육군본부에도 전사 명령이 명확하게 나 계시고 현충원에도 위패로 이제 딱 그 군번하고 이제 성함 모셔져 계시고.
0: There have been many scammers who took advantag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children or siblings. Team leader Park Kwan-sik, who has been working on the inquiry team for 13 years, knows this well. As a result, the work has been harder for the inquiry team because they have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 in pers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is essential to identifying the names of the approximately 11,000 fallen soldiers temporarily placed at headquarters.
1: 이수림님이 옛날에 여기 철호 계셨는데 이수림님.
3: 아,
0: He tracked down a nephew of a fallen soldier and is now collecting his DNA sample. This is much easier and simpler than a COVID-19 test.
4: 내가 양자로 그 집안에만 이때 가지고 양자로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9.19일제로 지나고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이게 만일에 뭐 삼촌을 참 찾게 된다면은 내로서는 삼촌 조카로서 내가 뭐 지금까지도 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지. 잘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네. Many close relatives who could help identify the fallen soldier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away. So the inquiry team is always anxious.
5: 그래도 오늘 어떻게 좀 다녀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처음 같이 해서 그런데
6: 오늘은 굉장히 럭키합니다.
5: 럭키한 거예요?
6: 네, 유가족분들이 뭐 전화 통화에는 조금 그 길어졌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 받아주시고 그래도 수긍해주시고 일단은 와 보라고 하니까 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막상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바뀌시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의심하셔서 차단 걸어버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도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힘든데.
0: Today is a day to be grateful.
1: 안녕하세요. 차 들어가겠습니다.
0: As people are answering his calls and aren't turning him away at the door.
1: 6.25 때 이제 전사하신 이제 외삼촌 때문에
2: 예.
1: 좀 찾아뵙습니다.
2: 전사가 아닌 걸 하나 모르는데요.
1: 아,
2: 형님도 그렇잖아요.
1: 본적지가 이제 이제 내서 중리
3: 예,
1: 1264
3: 김평
1: 예. 네, 여기 이제 여기 신

0: 그때 이제
1: Mr. Chung Young-gyu's family heard his uncle had been taken prisoner and abducted to North Korea. They received a notification of his death, but assumed it was a mistake due to the chaos of the war.
2: 어쨌든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연변에서 왔다는 일로 왔다는 그 사람 삼촌이 그 살아 계시다고 그때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0: 그리고 형님 말씀은 이제 그때 외갓집 분들이 어떻게 돈을 사갖고 뭐 이렇게 모아서 줬다고.
2: 아 맞아요.
0: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연변까지 갔다 왔잖아요.
0: 아 어디요?
2: 연변.
0: 연변까지요? 예. 근데 못 만났죠 결국은.
2: 그래 맞아요.
1: How would he meet someone who was dead? The scammer exploited his desire to believe his uncle was still alive. But now, science takes over. A DNA test can accurately identify relatives up to the fifth degree kinship.
3: 가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식별력을 높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NGS를 이용한 SNP 분석은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혹은 만 단위까지 유전자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식별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1: Until a few years ago, they could only confirm relationships up to third degree kinships. But immediate family members are becoming fewer, and after so many years, the genetic information left in the remains is likely incomplete. New methods allow for the confi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even with minimal genetic informa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ind even distant relatives who seem to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me. With the expectation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y are currently collecting DNA samples to expand the search up to eighth degree kinships. Anyone could be a match. This is Hill 290 on Qingmyeongsan Mountain in Yeoncheon, 5 weeks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ow is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progressing? The excavation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bu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mains discovered, the excavation schedule has been extended. The soldiers carrying snacks look quite accustomed to the sight. Thanks to their efforts, the traces of a war that straddled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have been fully revealed. This is a cave-like trench dug deep into the ground, resembling an anthill. Although originally built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our troops also used it, so they don't know who might be found inside.
4: 동굴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미군의 폭격이 엄청 강화되고 하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막으면은 피해를 많이 보니 동굴형, 갱동화 진지를 만들어서 폭격에 대비 후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가서 개인호랑 교통호로 나가서 싸워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고 아까 저희가 넘어왔던 쪽.
5: 아, 그 밑하고 여기하고?
4: 네,
5: 아.
4: 그쪽이 한 두 개 지역입니다. 아. 네, 구역은 D고 저쪽은 A라는 구역으로 해서 A, B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1: Starting today, they plan to continue excavating on one side while beginning to recover the remains unearthed so far on the other.
4: 확실히 이게 자세 또 해야 돼?
6: 아니야, 거꾸로, 거꾸로. 엎어져 있어. 아마 이렇게 엎어져 있어서 밑에 드러낸 밑에 담추고.
4: 전체적 형상을 봤을 때는 안면부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 약간 이 뒤집어진 약간 슬라이딩처럼 나온 것 같고 감식강에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땐 골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네. 감식관께서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6: 네, 골절이 많고
4: 네. 1, 2번 요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 요거 기점만 딱 되면은 요것만 살짝만 들어보면은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6: 2번까지만 떠도 네.
1: To ensure even the smallest bone is retrieved without damage, they carefully brush each one out of the ground and brush off the soil. Private Kim Kyudon, who was a complete novice, seems to

0: 아버지 진짜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1: The excavation of remains of the fallen of the Korean War and the search for their families is about restoring the time they lost. It is about finding their names and soothing the grief and wounds of their families.
2: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3: 감사하는 마음
2: 것이 딱 있습니다.
4: 지금 우리나라가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한나라 말엽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 다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들 아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예.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보원에서 의 형제 결의를 하는데 보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존 봄비 들어 불

0: 아침 노을에물을 들였다.
1: 다 좋다.
0: 지단을 살펴보니 금줄을 둘러치고 오구백마로 재지내며 새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룡장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대역 몸은 비록 3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유관장의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충신 원계디 이루었구나. 한마디 불운하여 풍진이 퇴근을 끈다 황근적을 평난하니 공타기 이루어나고 당다들 평정근이 이과기 따를 짓고 이과을 평정걸로 난세가루 조화마는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영 선중분은 강동을 응득하여 부국항 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룡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여겨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당당해 온주는
1: 좋지.
0: 신장은 팔차기와
1: 좋지.
0: 얼굴은 관옥 같고

0: 척 도마상에 두려시 앉지 거동 훈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다지
0: 그 뒤에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은 칠척 오총이 얼굴이 금붙채 비턱 쌍코리 눈에 서무장창 눈도 번쑥 들고 샘봉마상은 탕당기도 피얹어 사랑을
1: 와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시비 충쟁기 물광이 평탄불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친하고 송죽은 광지로다
1: 타조치할
0: 보영은 고립 속에 잠겨있고
1: 원숭아
0: 장송은 천

0: 공자야, 선생님 게 없이냐? 동자여 짜오대. 선생님 게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띠어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흥종 당도의역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였자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하여 아무 통증이 없는지라. 깃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왈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저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소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다지를 아니하니 보러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벗어 지르면 폭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잔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마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독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래 이덕의 손을 잡고 현지야 현재야 이득 어떤 법이 없는지라. 은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유상을 포려하고 위소의 왕래 하은지 삼고초려간 부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이떡 다리고 문 밖에 보고 있으고 동정을 기다려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병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수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수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을 부는디 초덕

0: 감동해리
1: 하나예
0: 두눈에눈물이떨어져양소매를적시거나공명이감동하여가기로허락한후에벽상을가리키며이건형주지도요저건서천사십일주라현덕이형주지도와서천사십일주를얻어기압을삼은후에관우와장비를불러공명과상면시키고예단을올려그날밤사행의초당에서유숙을하고이튿날길을떠날적에공명이아우균을불러내유황숙에게삼고지은혜를갚으려고세상에출세하니너는부디송악을잘가꾸고학업을잃지말라
1: 그렇지
0: 신신이부탁하고사륜고에높이앉어와륜강을하지그고신야로돌아오니병불만천지요장부를시벼이지라공명이민병을소모하여스스로팔지법가르칠제방방일성하고금고를궁궁구려조적과대결할지방망은소돈백학은모라고장담호든하우돈과승진이든조인등기창도주패한본심소륙대병을조발하여남으로진저디려갈제원망이창제지요민심이소요로구나현덕이하리덥스강하로물러나니신야본등양조백성들이현덕의뒤를따르곤따라오는저백성을참아버릴길이바이없어좋은으로가소를부탁하고이덕으로백성을이끌어이른신이행할적에그때마침황혼이라광풍이우르르르르르르르현동변전에수작이부러져펄펄날리거나경산에올라바라보니초조오소륙대병기울밀듯이쫓아온다기치창엄은팔병사다보니깎고제장이앞으로공을다둘적에분빙이말을채쳐달려도니익독이본계종천불같이그버글성품창을들어문빙을물리치고현덕을보호하여창판교를진해갈지수십만백성울음소리산옥중이아듯거구제장은사정을모르고앙천공금여보진들해차고도망을간다
1: 시구다
2: 제가이삼국지적벽가안에인물수많은인물들이많잖아요근데그안에서제가가장좋아하는인물이바로이제조자룡이라고하는인물인데이조자룡이아까앞에서도내용을좀들으셔서아시겠지만유비에게그가소를부탁을받았었어요가소를부탁받았는데근데이제워낙전쟁중은경황이없다보니까간부인하고미분을잃어버려요잃어버려가지고이제그전쟁중에이렇게돌아다니면서각마을돌아다니면서백성들한테간부인을보았느냐미분을보았느냐이러면서찾아요찾다가이제결국에는이제미부인과이제간부인을찾죠그래서그런대목들이이제부터들려드릴텐데이제사설을잘따라오시면은아이런내용으로소리가흘러가는구나라고들으실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면은쭉이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1: 박수를많이쳐야사설이잘들어옵니다
2: 한무롱이 돌아더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제. 그때 좋은은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심먹은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빚진을 바라보니 번차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푸름 속은 천지를 흩던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맹호 기상이라 부모 같이 지내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잡곡 울음을 놓으니 조군이 크게 외쳐 여봐라 다음

0: 않느냐.
1: 아이, 좋다. 아이.
0: 그때여 간부인은
1: 아,
0: 오는 장수를 아이. 바라보며 아이. 나사몰 무릅쏘가 일장 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녀와 미축을 생금하여 제제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소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달마 위진하야 간부기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막직 소행 길이리로 갈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묻었니다. 존이 말을 채차 그곳을 당도하지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0: 창을 맞고 우편 날이 살에 빠져 일시로 혼동 그들 못 얻고 슬피 언제 서구로 모른다.
1: 아이고, 시구다.
0: 좋은 일 많이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의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헤이.
0: 장군께서는 간선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건을 좋은 일 할 일 없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야 갑옷으로 장신하고.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 하.
0: 마상이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정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박스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가다 포항중계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오색 채운이 도왕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 와 번개불이 번 좋은 달마용총이라 병력까지 소리 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거불리어 달아나고 좋은 이 말을 놓아 행운 주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랴 오는 취병을 내 마구마 조지 발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째 인티 마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가 안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장판교 위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진을 바라본지 조조 소륙 대병기 몰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하고 함성은 동창이라. 장판교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모 들고 초진을 한번 일컬으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통헌이 하나를 떠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을 고함질로 놓니 땅이 독거지한 듯 세 번을 호통헌이 시비간 장반두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르던 물 위로 출렁나는 새도 떨어지지 중둥이 왕왕 흘러 하오 그리가 낙마하고 초진

0: 他
1: 唐东哥唐东坤多出给印度海呀欢迎俺们还是空兵的都哪儿得了查无人才撇不你牙关旁的龙长所等西边而已一抓住后的人和我身上才祝你苦女娃盆不能接苏大一不能买什么寒冬把落不离起你可给我姑娘啊空娘曾经村中蘑菇回哈没出游轮冲动后哥铁家给不公啊你出游不记得皮鞋给悠悠车主会准不住不错哟太公明看索罗大三笔对岸心满着诺一点不中查得个你满公不分解决心都难起的了
0: 他就起
1: 唐通人还给我还给个苦竹根的空用起步阿姨一日进得开的了声成功合理
2: 이판소리라는게확실히그사설에함축적인의미가있다보니까아마도내용을들으시면서도이렇게흘러가시는게많을거예요근데방금전에이제끝에들으셨던부분이어떤거냐면은이제공명이오나라로이제어떻게보면파견을갑니다예원래이제한나라초나라의사람인데파견을가서이제손권주에게계략을이제전술을이제도와주죠도와주는데아까들으셨지만방통후연환계그리고황계의고륙계이두가지가이보면이적벽가안에서적벽대전에서가장중요한계략이에요너무나잘아시겠지만설명을드리자면은공명이직접적으로조조에게가서이얘기를드리겠네요조조라고하는이조조의군사들은육지에서한10년몇년을살다보니까이수군에굉장히약합니다그래서다들배멀미를심하게하고굉장히그래요그래서이사실은백만대군을가지고있지만은이해전에서는어떻게이길지모른단말이죠그래서굉장히골머리를쏘기고있는데그때이제공명이방통에게이제부탁을해서연안계라고하는배와배끼리를쇠사슬로엮어가지고이제소위말하면은배를갖다가육지처럼만드는거죠그래서육전에간그러니까굉장히강한조조군대들이이제그위에서이제막이제훈련을하고그러는거죠그래서이큰배가이렇게뭉쳐져있는배가소위말하면은이제오나라와전쟁을할때이렇게끄이렇게굉장히크게온다라는거죠그래서조조는굉장히이전략에대해서너무나감탄을하면서좋아하고있는반면에어떻게보면은이전쟁을또하기위해서는이상대방의그진영에다가스파이를보내야되잖아요그래서황계라고하는주유에게굉장히소중한그장수를갖다가이제보내는바로이제고륙계라고하는이두가지의전략을공명이세웠습니다그런데공명이기존까지는그런전략을짜지않다가어떻게보면은굉장히사람들이봤을때헷갈리게할정도로여러가지이제계략을쓴거죠그래서아까소리들으셨을때방통연안계와황계의고륙계들공명기풍이아닐진데괜이라서속지않을수있냐라고하는바로그런사설을가지고있습니다
0: 이럴때박수한번쳐주십시오
2: 자그래서이제조조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많은배들을이렇게쇠사슬로묶다보니까이배가마치육지처럼됐다해서강상육지라고하거든요강상육지라고표현을하는데이강상육지위에서훈련을하고그리고조조가이제는아무리봐도내가이길것같으니까이제벌써부터이제 뭐라 할까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여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야 천이오초 전선 무호왕 연환계를 굳이 뿌어 강상죽지 삼아두고 일등용장기 주진 후월제 말달려 창쓰기묘 활쏘와 총넣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 요란할제 조조 진중의 술 많이 핏고 떡도 치고 밥도 치고 우양을 많이 잡아 장초를 호귀흘제 통산월 세근

조련이라.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뛰어앉아 담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옥 설을 본지 하국각기옥 남을 가르쳐 번생이옥 북을 본지 월인비로 보라 삼별이 황왈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0: 명중석은 평노칙 장의 몰이라 장하 그 한군사 방치부선 손에 들고 여광여취 실성발광 봄물 터지힌 듯이 울음을 운다.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나예 승상은 지금 대군을 그날이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1: 그러지.
0: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웃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1: 그러지, 그러지.
0: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서둠을 들어봐라. 호당상 박발향진

0: 그래. 헤이. 편지를 뒤전하며 상상곡 단장했는 주야 수심배 맺혔구나. 조총환도를 틀어하고 매곡 육전 수전을 섞어 얼쩍 생사가 초석을 이루구나. 백사를 허기 뒷면
1: 단체
0: 희귀 뛰어서 안장을 허며 골포왕 사장이 흐여 어떤 사옥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저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트레이?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롤러코스터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0: We ar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이 뭐시죠?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말이 완전 난리 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0: Simply K-POP!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it's Aided! Welcome!
2: Yeah! Yeah.
3: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4: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움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1: Ye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완전 청춘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춘물 그 자체. Yes. 혹시
3: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5: 맞습니다.
6: Yeah.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6: 감사합니다.
7: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0: 그래서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5: 네, 너무 잘 추셨습니다.
6: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6: 네. 파이팅! 준비하시고.
3: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뮤직 큐!

0: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어, 감사합니다.
2: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네.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3: 네. That's why we have global fans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i there.
4: Wow.
5: Oh.
4: Hello.
3: Hi. Hi there. Hell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my name is Yanyi and I'm from Malaysia.
5: Wow.
3: Hi. Hi, Yanyi. Okay. So here's a question.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Your outfit looks a little familiar somehow.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Aidit's style. Is that right?
4: Yes. So this t-shirt is actually from Aidit's fan con.
5: Oh.
4: So it was the best memories for Aidit and also with it. And the t-shirt and also the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is also something like Aidit has styl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5: Wow.
3: Aidit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Aidit today. What is it?
4: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3: Okay, you can go ahead.
2: Let's go.
1: Let's go.
5: Let's go.
4: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Hey. Scrolling up and down, jumping that old quad table. Oh, you just pay attention. Now I want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all try it. Oh, you just pay attention. You know
5: run it like that.
2: Wow,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와, 어텐션 진짜, 커버 네.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6: 완전
7: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6: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1: 아,
3: nice. You're very soulful.
4: Thank you.
3: Okay, Yanyi,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Aidit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4: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3: 아, 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네, 한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5: 오,
3: 저희가
5: 잘 어울리네요.
3: 넥클리스 for the point today.
6: 네.
3: 오케이. 혹시 한 번 더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6: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6: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 플라즈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3: Okay, so,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5: It is my real key point.
8: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니에요.
3: 저희가 그
5: real key
8: point. 감사합니다.
3: Al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4: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1: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3: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 씨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8: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3: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 씨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6: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3: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 so he has very, very a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3: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9: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5: Oh!
3: Okay,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7: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힙하게 입진 않아서 완전 힙하게도 성현이처럼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3: Okay.
0: Oh, yeah.
3: Okay, okay.
0: Thank you, Yuchan. Thank you.
3: Same with Yuchan. He said he was not a hip 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to go into the hip hop. 마지막으로 준혁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아, 네. 저는 평소 힙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 힙하게 약간 완전 슈트 정장 이렇게 입어 보고 싶어요.
3: 예. That sounds great. So since Junhyuk's style used to be pretty on hip-hop, but nowadays he's trying to reduce it, try to be calm, more like a manlish with a suit and ties. Okay,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Yes, could you express how you feel about today's interview through beatboxing?
3: Beatboxing, okay. 오늘 기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6: 오. 할 수 있죠.
1: 네, 그러면은
3: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3: 아, 동요 비트박스.
1: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0: Yes.
3: Okay, there goes. Let's 자, see.

0: 가보겠습니다.
1: 됐어?
0: 준비됐어.
1: 오케이, 공부할게.
2: 떠다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떠다 떠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예.
3: 와.
2: Thank you very much.
4: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3: 아, 저도
4: that was amazing.
3: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4: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네.
3: 진짜.
4: 네, 좋았어요.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5: Yes,
4: okay, 대박. Okay,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5: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사랑해, Vidit.
4: Wow, oh,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0: Thank you.
4: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3: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1: 와우,
3: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D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6: Yeah. Yeah.
1: Please
6: yeah.
1: show us.
6: Yes. Okay.
1: Please show us.
6: Okay.
1: Wait a minute.
6: Okay, okay.
1: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6: Okay.
7: Thank you.
6: Yeah. Thank you.
1: Yeah.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 한국어로.
1: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Fly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ly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스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Attention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4: 알라이트,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IDITS FLY!
3: 네, 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6: 네!
3: 자, 뮤직 스타트!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 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먹지를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저 더우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입니다.
2: 저는 오늘 오픈이션
1: 와요시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2: 바로 성수입니다.
1: 성수입니다.
2: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1: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맞아요.
1: 브랜드들이. 그쵸?
2: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1: 물어봤어요? 특히 효진이 형.
2: 그쵸?
1: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2: 그쵸?
1: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2: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1: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라고 했죠. 네.
2: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2: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2: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아, 네.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네.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네,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저희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래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네,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네.
0: 오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근데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치시는데요?
2: 전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될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그럼
0: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네.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0: 태양 피하는 방법.
2: 시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제가 JYP.
2: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뿌지어가지고.
0: 뿌지예요?
1: 오!
0: 진짜? 이거 뭐야?
2: 노 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그렇죠.
2: 성동이.
0: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이게 약하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너무나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드를.
2: 그래요.
1: 죄송합니다.
2: 지금 또 기억이 나겠죠. 이거 선수촌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했던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정체가 뭐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오네노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1: 네.
0: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2: 감독님 땡겨요.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동생 계정. 그렇죠,
3: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 한 번만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해주셨어. 지금까지.
2: 진짜?
0: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맨즈 뷰티니까 이제 맨즈 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패션 피플들이 많아요.
1: 그렇죠. 잠시만.
0: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0: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케이블트를 또 위해서는 또 해야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혹시
1: 저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우,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 어, 너무 좋으신데요?
4: 아, 진짜.
1: 아,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이 빛이 비쳐가지고 아,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렌즈 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0: 좋아요. 오,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아.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0: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0: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0: 아 선크림도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4: 비비. 아, 비비.
0: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아 이제 오브제 쓰고 아, 있습니다.
0: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네.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1: 물세안 안 좋다고.
0: 아니 안 좋은 건 아는데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0: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어요.
1: 오, 있어요.
0: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0: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보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4: 네.
1: 네. 또 합시다. 네,
0: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0: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0: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5: 아,
0: 아,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아,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0: 거예요.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5: 여기가 직장.
0: 아,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렌즈 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렌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

0: 간단하게 제품.
1: 이쁘다. 어,
0: 네. 저는 스킨 로션
2: 품이요?
0: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2: 내추럴한
0: 거로서. 네.
1: 내추럴.
0: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
2: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1: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네, 별점이나
0: 순위나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아,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오.
2: 그러니까 결국엔 맨즈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0: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은 추천해 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1: 아, 아 좋네요. 뭐 있나?
2: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사면 팝업인데.
1: 뭐야 이게 K...
2: K 뷰티가 써 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1: K 라이프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2: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를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것 같아요.
1: 아우 좋습니다. 오.
2: 우와! 향이 너무 좋아.
1: 그러니까.
2: 한국의 색을 K뷰티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1: 그러니까. 색감도.
2: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1: 아. 어? 이거 뭐야?
2: 한국 그. 향수인가봐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안녕하세요.
3: 네,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네. 시트러스랑 샌다루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1: 오!
3: 7시간
1: 지금. 오, 7시간이요?
2: 오!
1: 오! 오, 되게.
2: 워리어 저랑 잘 어울리네요.
3: 감사합니다.
2: 네.
1: 어? 좀 좋아요.
2: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1: 낙이냐고.
2: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2: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야.
1: 그러니까.
2: 스쿱 스쿱 스쿱 스쿱.
4: 일단 속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 이러셔가지고
2: 마음껏 푸시고
4: 10초 후에 2위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2: 아 진짜요?
1: 오. 오케이.
4: 기대됐나요?
1: 네 좋습니다.
4: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2: 아 잠시만요.
4: 아직.
2: 아직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4: 왜 이래 이거. 4, 3, 2,
1: 이게 뭐야?
4: 거기까지 좋습니다. 한국인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1: 예?
4: 이것도 패디팁.
1: 이게 뭔 일이래?
2: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뭐가 다 빠져나왔네. 뭔가 이상한데?
1: 이 시스템이 No. 오.
2: 할 말이 없네요.
1: 네? 네,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4: 그럼요.
1: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2: 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1: 나 저 같은 경우에는
2: 야 괜찮다.
1: 어 나쁘지 않다.
2: 또 와이어신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1: 네 송아지 눈.
2: 잘 어울리겠네.
1: 예. 야.
2: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1: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2: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1: Let's go.
2: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1: 와우.
2: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1: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2: 맞아요.
1: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2: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얼하게. 자,
2: 첫 번째 리뷰템.
1: 짜잔.
2: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1: 와우.
2: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1: 맞죠.
2: 뭐였어요?
1: 남자는
2: 그렇죠.
1: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이야. 이야.
2: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2: 그렇죠.
1: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0: 자외선 차단제.
1: 그렇죠.
0: 뭔 말이에요?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에는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네.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1: 맞아요.
0: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1: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0: 아 그럼요.
1: 자 개봉해주세요.
0: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1: 네 그만.
0: 아 그만.
1: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0: 오 완전 물인데.
1: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 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2: 아, 미안해요.
1: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네.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0: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1: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0: 아 그럼요.
1: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0: 그 테스트?
1: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아,
0: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1: 사이언스 완전.
0: 네.
1: 짜라란.
0: 사이언스.
1: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0: 제가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1: 요, 괜히 못 쓸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0: 네.
1: 자 뿌릴게요. 여기다.
0: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1: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0: 리얼.
1: 원, 투, 쓰리.
0: 오! 아니 이렇게 붙지 않아.
1: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0: 과학 테스트 끝. 우린
1: 깔끔했어.
0: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0: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1: 맞아요,
0: 제품이지
1: 맞아요.
0: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다음은 이제
0: 네
1: 색조로 가봅시다.
0: 아우
1: 짜란
0: 짜란.
1: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0: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1: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0: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1: 꾸안꾸.
0: 게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탈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1: 치트키?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자신감이 넘칩니다.
0: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쵸.
1: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0: 네.
1: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0: 네.
1: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0: 네.
1: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리뷰를 위해서.
1: 제가 아, 뭘 덜 합니까?
0: 저...
1: 야, 오, 오, 오.
0: 오!
1: 괜찮다.
0: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1: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0: 네.
1: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
1: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0: 맞아요.
1: 발립니다. 실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짰...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톤이 된다고요.
0: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0: 네.
1: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0: 스며들었어요.
1: 진짜 톤 보정이 살짝
0: 네.
1: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 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0: 맞아요.
1: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라고 뭐,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0: 네.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0: 좋아요. 이제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1: 해요?
0: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 자.
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와. 완벽.
1: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0: 아,
1: 눌러봐야 돼.
0: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1: 됐어. 이렇게 하죠. 자, 하나.
0: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진짜야.
1: 진짜
0: 한번 눌렀잖아요.
1: 야
0: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0: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0: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네. 아리랑 카드. 네.
0: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괜찮은데?
0: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0: 네.
1: 그럼 뭡니까?
0: 입줄?
1: 입줄이 뭐야?
0: 입줄?
1: 색조 네. 한 스푼 가야죠.
0: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죠.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0: 아, 맞아요.
1: 바로 브레잇 씬 글로우 틴트.
0: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네.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0: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요. 24시간이 그렇죠.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형 입술로 해요?
1: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0: 제 입술로?
1: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볼펜 같이 생겼어.
0: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1: 오.
0: 와요.
1: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0: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무향입니다.
0: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1: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0: 네. 오.
1: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0: 근데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1: 와, 오,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0: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1: 안 지워졌어요.
0: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1: 네,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1: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네.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0: 네.
1: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괜찮은데?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0: 네.
1: 나다가
0: 네.
1: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0: 네.
1: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0: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1: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0: 네.
1: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0: 맞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0: 네.
1: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0: 없어요.
1: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0: 네, 맛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1: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0: 어디 갔냐?
1: 주머니 가져왔다. 아, 너가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절도했잖아, 너가.
0: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1: 자, 각자 원팩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1: 아, 그러세요.
0: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1: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닉!
0: 오?
1: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0: 왜죠?
1: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갈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0: 그쵸,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0: 네네.
1: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0: 오.
1: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0: 맞습니다.
1: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자, 가겠습니다.
0: 네.
1: 이제 착착착이야.
0: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1: 아,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걸 하는 거지.
0: 맞지요.
1: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0: 뭔데요?
1: 말해줄 수 없죠. 같은데?
0: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1: 단순한 게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잘했는데?
2: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1: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주전화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죠.
1: 오케이.
0: 만드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인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 오브 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그리고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일단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건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한 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딱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것 같잖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1: 그걸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바로 해. 뭐야 배우니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밌게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민감 피부 1등선.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0: 이상 발생 시 해당 루트를 즉시 격리하여 불량의 후공정 전이를 차단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품질 개선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전산화하고 SPC를 활용해 품질 편차를 지속적으로 분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EICT Korea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improve the ineffective production stages. By connecting the production facilities like stirrers and filling machines with the EMEA solution, the firm has monitored the production data in real time. As a result, the defective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0: 저희 EICT는 ERP와 EMS를 연동하여 작업 지시를 자동화했고 교방기 및 저울 등 핵심 설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코드 기반의 전 공정 로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 검사의 자동화와 SPC 기반 통계 분석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조 리드 타임을 10%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 불량률은 약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전 공정 자동화와 AI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by constantl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stead of simply developing new products, it aims to implement leading-edge technologies. What is more, it has recently developed future materials that can cope with the rise of eco-friendly technologies.
2: 저희 EICT 코리아 연구소에서는 60도 이하 저온에서도 빠르게 경화되는 접착제나 UV를 활용해 순간적으로 고정이 가능한 소재들을 개발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언더필 접착제나 이중경화 시스템을 통해 장기 내구성과 접착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 디스플레이용 광경화 실링 소재,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접착제처럼 미래 시장을 대비한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its own technologies, the firm has brought innovation to Korea's adhesive market,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ed product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China and Taiwan. Also,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into the display area.
3: EICT Korea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기 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좋은 미래 신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유기 접착 소재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EICT Korea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ccumulating production skills and accelerating research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company, and they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Meals can be prepared in a short amount of time, and the original texture of the ingredients have been maintained.
1: 저희 샬롬의 주력 제품인 동결건조 전투식량과 비상식량은 단순 식품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자연의 맛, 영양을 그대로 복원하는 첨단 식품 기술 제품입니다. 물만 부으면 갓 지은 밥의 식감과 언제로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냉동 및 네트로트 식품 대비 무게를 70% 이상 줄인 초경량 패키지입니다.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실제 비상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0: The firm has produced reliable food under hygienic conditions. The large-scale freeze-drying facilities of the company have obtained HACCP certification. The rapid freeze-drying technology can keep the freshness and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And the product
2: 규모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급이며 영하 40도씨 이하에서 원재료를 급속 동결한 후 수분을 승화시키는 최첨단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 영양, 색감까지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하며 복원 시에도 원재료 그대로의 식감과 품질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금속 선별과 엑스레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 quality has increased thanks to the intelligent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precise manufacturing process without errors. Also, it has strengthened hygiene and safety control.
3: 저희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제조 공정의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설비간 실시간 연동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리드 타임을 대폭 단축함은 물론 품질 편차를 거의 제로화하여 고도화된 스마트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생산률은 147% 향상되었고 공정 불량률은 9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0: By gaining HACCP certification, Shalom has enhanced hygiene control and produced high-quality products. What is more, it has achieved patents with 5 different types of packages and built its own R&D center to develop leading-edge technologies.
4: 저희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존 약 20분 정도 소요되던 건조쌀의 복원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는 비상식량 복원 기술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복원하는 것을 넘어 짧은 시간 안에 원재료 맛과 식감을 본연의 상태처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담 연구진들이 샬롬의 R&D 역량을 총동원해 매진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간편식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ood, the company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lobal convenience food industry. It has maintained close partnerships with Korea's national institutes and large distributors, and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샬롬은 언제 어디서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비상식량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고도의 동결건조 기술을 뷰티 트렌드와 접목해 전 세계인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품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식품까지 샬롬은 대한민국입니다.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 Shalom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nvenience food industry. And it is expected to lead the food culture in the near future.
2: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and automobiles can be manufactured with precise manufacturing skills and automation devices. What will be the major driving force of the cutting-edge industries? Hydraulic and pneumatic components have played a major role for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KCC has localized products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ed goods. And it has constantly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We look into KCC, which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KCC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and certifications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The firm has offered core driving solutions which can be applied to almost all of the manufacturing lines. Also, it has developed intelligent components that can provide precise operation of facilities and accurate data.
3: KCC 전공은 1992년 설립되어 공업 및 유압 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고객의 설비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 안정성과 납기 대응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Hydraulic and pneumatic cylinders, solenoid valves and air grippers are core el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automation facilities. Solenoid valve, which can decide the directions and timing of motions,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different types of valves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Also, it is connected to other elements and control the timing and motions of different types of machines.
4: 당사 밸브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응답 속도와 안정적인 작동 신뢰성입니다. 자동화 설비에서 밸브는 공정의 정밀도와 직결되는 핵심 부품인 만큼 반복 작동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품은 고내구성 설계를 통해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누설 최소화와 긴 수명을 기반으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설비 조건에 맞춰 적용 가능한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 The production process is completed by going through the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The pre-test process is carried out under the actual using conditions, including different pressure levels, possible leaks, and repetitive works. Only the ones that pass strict standard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5: 당사의 생산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계, 가공, 조립, 검사 전 과정에 걸친 일관된 품질 관리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사는 공압 밸브, 유닛, 실린더, 공압 그리프와 같이 미세한 누설이나 반복 작동 오차가 제품 성능에 직결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By build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improved the production efficiency. By collecting the data on facilities in real time, the company has managed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 can detect possible errors in advance, so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6: 스마트 팩토리는 정밀한 자동화와 안정적인 제어 기술이 핵심인데 당사는 공압 제어 기술과 품질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공정 전반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설비에 센서를 적용해 압력과 동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 보전 시스템을 통해 설비 다운타임을 줄이고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2: With the aim of releasing more than 5 new products every year, the firm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What is more, it has achieved a lot of patents and certifications as part of an effort to fulfill the global quality standards.
7: 당사는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능 고도화, 신뢰성 향상, 그리고 스마트화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압 밸브와 유니트, 그리퍼의 핵심 성능인 누설 저감, 응답 속도 향상, 내구성 개선을 위한 구조 설계 및 소재 최적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시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공정 데이터 수집 및 품질 예측 기술 그리고 설비와 연동이 가능한 통신 기반 제어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KCC has carved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by cooperating with overseas business partners. By offering rapid responses to overseas clients, it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Also, it has developed new products that can meet different industrial conditions in overseas countries.
3: 저희 KCC 전공은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생산 혁신을 통해 품질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화 산업 변화에 발맞춰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2: Instead of simply providing components, KCC has developed and provided advanced solutions for different industrial sites.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hydraulic and pneumatic industries.

0: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1: 동일한 1초라도 어떤 상태에서 그 1초를 경험했다나 도파민 시스템에 관여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하는

0: From ancient Greek philosophers to modern-day scientists, humans still try to figure out what time is. Despite the scientific advancement over thousands of years, the true nature of time still remains a mystery. Humans perceive and use time, but do not fully understand it.
1: 시간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물리학에선 시간은 사건과 변화를 기술하는 형식이자 틀, 하지만 사건과 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물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물리학에서는 시간의 화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 화살은 화살촉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화살깃 방향으로 거꾸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만 흐르는 것. 그 개념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간의 화살이 과연 왜 있는 건지, 시간은 왜 미래로만 흐르는 건지, 이게 또 물리학자들을 엄청나게 고민하게 하는 문제예요. 물리학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류의 입장은 엔트로피 증가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0: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퍼져나가잖아요. 그 고르게 퍼진 그 색깔이 다시 잉크방울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대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돼서 차가운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뜨거운 쪽으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엔트로피 증가의 과정이고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 In physics, time flows in one direction at a constant pace. But in reality, some days feel unusually long, while certain moments seem to pass in the blink of an eye. What is this gap between physical time and the time we perceive?
2: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객관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1초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1초를 경험했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훨씬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1: We perceive the world as our brain interprets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our sensory organs. The brain stores what we see and feel as memories. Emotionally charged moments are recorded more vividly, making it feel as if time has slowed down. Is this simply an illusion? Or is it a cognitive process of the brain processing moments?
2: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느리거나 빠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다 경험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났던 그 순간은 너무 정말 슬로우비디오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 문화권에서 있거든요. 그런 극한 경험, 그때 내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그때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흘렀어 라고 하는 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어떤 심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연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는 동안 본인이 스톱워치를 그러니까 내가 출발한 지점부터 땅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판단하는지를 뭔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강렬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간이 느리게 갔다라고 본다. 뭐 이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말의 표현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1: We all have 24 hours to spend each day, but every person spends it differently. Trying to hold on to passing time, we make plans and try to manage our time efficiently. Sirmi understands the preciousness of time and manages it consistently. As a freelance English instructo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she realizes that time is both an asset and a gift. Every morning, she reviews her schedule for the day.
3: 제가 MBTI를 모르는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계획 만 하루 종일 세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이제 투두리스트 하나를 이루고 지워가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1: Sirmi's daily schedule is tightly packed. She shares her daily routine and time management techniques on social media. is one of the routines. She uses diverse methods and tools. By choosing the right tool for each situation, she fills her day without gaps.
4: 제 업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시간이 꼭 지켜져야 하는 일들 위주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거기에는 이제 업무 관련 제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좀 투두리스트나 좀 마감 기한 잘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어플로는 개인적인 뭐 일정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적고 있어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일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1: Sirmi's schedule is devised in a way that makes it easy to implement it. She readjusts her plans based on how well she achieves them so she can handle unexpected variables without a problem.

0: Her meticulousness also shows at work as an English instructor. She devises schedules for her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to help them allocate their study time efficiently.
1: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한다거나 또 그러다가 못 해오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수업 끝나면 화수목에는 어떤 숙제를 해서 금요일에 와라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과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분량 정도로 항상 정해주는 거거든요.
2: 안녕하세요.
1: 왔어.
2: 독서랑 생명과
3: 건강과
2: 독서가 진짜 레전드 어려웠어요.
3: 아 어려웠어.
2: 그냥
1: 아 중간이 다 쉬웠잖아. 기말 어려울 거 알았잖아.
2: 근데 너무 당황해.
0: For students, time management is just as difficult as studying. With school classes, tutoring.

0: assignments, they are bound to constantly worry about how to make the most of their busy schedules where even 24 hours isn't enough.
1: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해서 언제 완료했는지 완료 날짜 체크해서 가지고 오세요.
2: 해볼게요.
1: 해오셔야 해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2: 정말 솔직히 수행평가나 문화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에 비해선. 저도 많이 풀었어요.
3: 아 근데 이 교재가
0: We are always in a hurry, regardless of age.
4: 저는 준비된 것 같아요. 하면 실종 모의고 하면 시작하자.
0: With limited time given to us, what to do first and how to divide time is a dilemma for everyone living in this day and age.
1: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이제 너무 잘 느껴지고 시간은 빨리 가는데 제가 챙기고 하고 싶은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시간이 저를 이기는 듯한 느낌? 항상 저보다 한 템포 앞서 나가서 제가 좀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5: 정말 눈 깜빡하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1년이 되게 빠르다고 느껴졌어요. 맨날 회사만 뭐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6: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저께 뭐 했지?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회사 와서 뭐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7: 뭐 나이 먹으면 자꾸 시간이 빨라지죠. 네. 저는 이제 60대가 다 돼가니까 시속 60km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8: 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될까요? 뇌의 작동 원리랑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뭔가 예측을 한다. 근데 그 예측이라는 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온 거, 아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 예측하는 그게 우리한테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 뇌 전체의 작동 원리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새로워요. 그리고 아직은 아 다음엔 이렇겠구나 라고 예측할 만한 충분한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새로운데 새로운 걸 경험을 하게 되면 강렬한 경험처럼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 이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더 이상 새로운 게 많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뇌도 그냥 그렇게 익숙한 일들이니까 반응성도 떨어지고 프레임이 되게 적어지는 것처럼 듬성듬성하게 되니까 그냥 시간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0: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정보의 홍수고 그다음에 뭐 AI 같은 것 때문에 또 언제든지 뭔가 찾아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극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나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시간 지각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멀티태스킹을 시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려운 것들, 내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인지 부하가 높은 거, 그냥 쓱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주의도 집중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을 그 과제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도 하게 하는 걸 동시에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려운 부하가 높은 인지적인 과제를 할 때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뭔가 되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멀티태스킹 상황, 현대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1: The confusion of multitasking is a part of modern-day life. When handling multiple tasks at onc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Perhaps that's why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meditation to regain focus. Slowing down and regulating the breath helps perceive time in a clearer way.
2: 바라보면서 깊은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0: 긴장 모드에서 이제 이완 모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이 긴장된 상태를 계속 비우는 거, 그게 긴장됐다는 게 되게 촘촘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하나씩 덜어내는 작업이 이제 명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When we focus on the breath, exhaling deeply, the brain stops sending signals of tension and begins to reactivate its relaxation circuits.
2: 팔꿈치 천천히 왼쪽 팔꿈치 뒤로 회전해주면서 6단계
3: 배로 상체 이렇게
1: When we release stress, the brain settles first rather than the body.
3: 고관절 긴장
1: By breathing and moving slowly, we help our mind unwind. As calmness sets in, our thoughts also quiet down naturally.
0: Then 계속 많은 생각들을 마주해야 돼요. 그 생각도 같이 하다 보면 감정이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인 거죠. 그것들을 제거하면 더 이상 떠오를 생각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눈을 감아도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는 단계가 되는 거죠.

0: 일단 생각을 마음을 비우고 비운다는 거가 보통 사람 우리가 명상을 알고 있죠. 명상. 아무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건데 relaxed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수영을 할 때 수영을 많이 한 사람은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 필요한 부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질 않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 Tea meditation, which engages all five senses, is a perfect way to quiet the mental chatter and relieve stress. In the busy modern society, tea is often called a slow antidote that promotes mindfulness.
2: 인도 가봤어요. 거기서 들을 거 끊었어요.
3: 네, 다 예약해놓고.
2: 길에서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돼. 길에서 하면은 몸이 잘 안 풀린 상태로 하니까. 하타요가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이 내면을 못 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감각을 못 느끼더라고.
4: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나를 계속 신경 쓰면서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1: A moment to pause and focus on yourself. In the busy, fast-paced life, people fill their time each in their own way.
4: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 다시 돌아오는 시간? 유일하게 이제 저만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사나 같은 자세 하면은 또 기분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뭔가 지금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씩 비워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비어 있는 게 또 비워진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아실 거거든요. 오히려 비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 건강한 도파민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냉장고 안에 그 음식을 넣으면 음식의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던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그 음식이 점점 더 과거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도 주어진

0: 객관적 시간을 더 충실한 주관적 시간으로 채우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죠. 경험의 양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경험의 양도 새로운 경험인 거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작은 일들, 예를 들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원을 아내와 산책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당에 방문하고, 그 주어진 객관적 시간을 그냥 충만한 주관적 시간으로 꽉꽉 채우는 방법이 아닐까.
1: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까 생각했을 땐 내 스스로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주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보고 생생하게 풍부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가지고 순간순간들을 살아간다면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길게 살고 좋은 기억들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What is time? This question remains unanswered. Perhaps because no one has ever fully grasped its true nature. But one thing is clear. We have limited time to live. Instead of searching for an abstract answer, how about setting this question aside and instead filling your time in your own way?
0: 네,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일종의 클리어하듯이.
1: 아, 내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는 어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어릴 때는 빨리 갔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재밌었잖아.
3: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4: 뭐 24시간을 다 정해놓는다고 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울릉도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It's easier to see Ullendo from Dokdo than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Ullendo is bigger. We started our tour of Dokdo, led by kind Dokdo Coast Guard.
0: 여기 계단이 333개가 있어요. 높거든요. 좀 올라가실 때 조금 힘드실 거예요.
3: 아, 네. 갑시다.
4: Well, definitely climbing up, we could see closely the rocks, and we can see the conformation of the territory. We have a very strong image of like all the layers that in like thousands of centuries show the history of the geology of the island.
5: 그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6: 아, 네네.
5: 네. 이 꽃이 이제 독도의 상징인 해국이라는 꽃입니다.
6: 해국이요?
5: 네, 해국.
6: 아. 네.
5: 이처럼 독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6: 아.
2: Dokdo is home to a number of rare plants and animal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slets as a natural preservation area to protect its wildlife inhabitants.
4: We create a kind of like connection with all the rest. A kind of like reach of a sign, very, very peaceful.
5: Dokdo 경비대는 이제 경찰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6: 네.
5: 경쟁률이 15대 1에서 20대 1까지 가고요.
6: 아.
5: 네. 합격을 해야 올 수 있죠.
6: 아.
5: 네.
7: Yeah, the Coast Guard. I think they were nice and they were nice to everyone. And I just said I thought that they were really proud to protect Dokdo. I could feel this really.
5: 네, 여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독도 경비대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6: 아, 네.
8: 하나, 둘, 셋.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1집 수록곡인 Get Away From Me라는 곡이랑 눈치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곡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출연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에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산보에서 베이스 치는 박서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산보에서 코러스, 뭐 피아노, 기타 등등 엔지니어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나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산보에서 드럼 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민기는 마이크가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는 우리 기타리스트 이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보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윤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집 수록곡인 고상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고상이라는 곡이랑 저기요라는 곡 들으셨고요. 특히 저기요라는 곡은 이제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네,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불러주신 관계자분들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와부와부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딱 둘러 계시니까 되게 가까워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잘 들어주세요. 와부와부입니다.

0: 여기 플라타나스 나무도 굉장히 많고.
1: 그러니까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0: 아니 예. 앞에 막 고추밭도 있고 콩도 있고 막. 어? 여기 학교 아니에요?
1: 학교였을 것 같아.
0: 아니 막 물레방아도 있고.
1: 지금은 아니야 학교 보니까.
0: 지금 아니에요.
1: 학교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개면 안 되죠 요즘.
0: 하긴 그렇네요. 네.
1: 난 아까부터 저게 궁금해요.
0: 우와. 우와. 저 3륜 오토바이 처음 봐요.
1: 우와. 있긴 있어. 근데 이건 그 이상의 낯섦이야 지금.
0: 이 국내에서 볼 수.

0: 터져버릴 것 같은.
1: 와, 아니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도대체 이런 오토바이를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0: 그리고 여기 사시고.
1: 네.
0: 이런.
1: 뭐야. 안에 대장간이 있는데요?
0: 네. 물레방아랑 대장간이라니.
1: 네. 아니 일단 뭐 여기 대장간인 건 아시겠는데 혹시 대장장이신지.
2: 옛날 검 만들어요. 검.

0: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예. 수염이 이렇게 딱 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약간 도인.
0: 예, 도인이신 줄 알았는데, 와, 곰을 만드시는.
1: 이것도 몰고 다니시고요. 아.
0: 아니 좀 여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어디 여기요?
0: 네네.
2: 여기 학교였었어요 본래는.
0: 네.
2: 그 2000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0: 네.
2: 그 2000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25년 됐어요 여기서. 아.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그 카레 어떤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 같은 게 우리나라 없어요.
0: 네네.
2: 내가 만든 칼을 봐도 사람들이 다 니뻔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제 여기 전시실을 꾸밀려고 왔는데
0: 혹시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만드신 검을 저희가 좀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2: 네, 구경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 구경하시면 됩니다.

0: 우와. 오. 엄청 많은데요?
1: 무기고에 온 것 같아요.
0: 야, 아까 말씀하셨던 사인검과 사진검입니까?
2: 네, 이건 이제 사진검, 용해에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사인검.
0: 사인검.

0: 무법이네, 무법 훈장이네요.
1: 적은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2: 오, 오, 오. 오, 오. 뒤에 막 북두칠성이나 막 별자리들이 그냥. 일단 선생님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대통령의 그 있잖아요.
1: 청와대 마크.
2: 예, 청와대 마크가 있는. 네. 혹시 이 검은 그 유명한 장군 진급했을 때 받는.
1: 아 이게 이제 그
2: 삼정검.
1: 맞아요. 맞아요. 삼정검.
2: 아 이게 삼정검. 야, 너 한번 본 김에 그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살짝 저희가 좀 이렇게 뽑아봐도 될까요? 와,
0: 이제 스무스하게 나오네.
2: 이야.
1: 들어보시고 네. 한번 만져보세요.
2: 직접 만져봐도 됩니까?
1: 장갑을 끼시고
0: 더럽히면 안 되는데.
1: 이게 이제 칼은 눈 높이 거기 입 코 위에서 이제 칼을 이렇게 감상을 하거든요.
2: 맞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1: 이 칼은 이제 호흡기에서 나오는 익힘이라든지 침. 예. 이 습격은 아주 상극이에요.
2: 아. 오, 이것도 무게가 약간 이렇게 확 지고 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야.
1: 아, 이건 사진.
2: 자, 이렇게.
1: 나를 따르라.

0: 이곳이 연마를 하는.
1: 네. 이제 검날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2: 이제 검날만 이제 아까 저기서 이제 두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네. 여기 이제 조각 같은 게 또 들어가요.
0: 어떻게 살짝 연마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2: 아, 연마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0: 야, 이곳이 그 연마를 하는.
1: 그러니까요. 야, 아유, 저도 심신을 좀 연마해야 되는데. 오.
0: 우와. 오. 야. 오, 지금 딱 갈리면서 그 범의 그 약간 광택이 딱 살아나네요. 와. 점점 이 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2: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7번 연마를 해요.
0: 아, 7번을. 네.
2: 이제 4인검이나 이제 4진검 같은 거는 12년 만에 한 번씩 이제.

0: 사진공을 98년도서부터 이제 그 세 번을 했거든요. 네. 그 사진공은 두 번 했고, 그 이제 보 앞으로 다가오는 사진공은 내가 80일 이제 그때 건데, 그때 내가 헐지 않을지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1: 보기 힘든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2: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어우, 경사진 곳을 그냥.
1: 야. 여기가 네. 산에 8분 응선쯤 돼요.
0: 8분 응선?
1: 네, 보시면 정상이 저기잖아요.
0: 네.
1: 이 언덕배기가 작약산.
0: 어? 그 작약꽃 그.
1: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0: 아, 네. 작약산.
1: 정말 문경에 산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그런 네. 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은 그 산의 생김새도 중요한데 올라왔을 때 어떤 경치가 펼쳐지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0: 와, 뒤를 보면
1: 그러니까 다른 산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싼 여기가 네. 다원이거든요.
0: 다원이면 그 차를 우려내서
1: 그러니까 차를 일단 재배하는 곳.
0: 아.

0: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찻잎을 따고 계신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님.
2: 예.
1: 아이고.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먼 산골 오지 강원을 찾아주셨네요.
1: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기.
0: 예. 아니 여기 그 앞에 들고 계신 게 녹찻잎인가요?
2: 이게 찻잎입니다.
1: 아 그래요? 아, 예. 저는 낙엽 청소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2: 예. 아 그러셨군요. 예예. 예. 요게 우리 녹찻잎인데요. 예, 녹차를 만들 때는 네. 1화 2엽 또는 1창 2기라 그래요.
0: 1창 2기.
2: 특히 우리가 많이 마시는 우전이 바로 이런 것만 가지고. 특히
1: 고구 전에.
2: 그렇죠. 봄에 찻잎 올라왔을 때 이런 모습.
0: 네. 저는 문경에 녹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1: 저도 사실
0: 보성 못 들어봤어요. 보성이나 뭐
1: 주로 남쪽에 많잖아요.
2: 예, 네. 이게 안열대 식물이고. 이 북방 한계선은 저 아래쪽에 여기서 200 내지 300km 아래쪽인데 특히 문경은 네. 뭐 여기 아시겠지만 공기도 좋고 네. 산세도 좋고
0: 네.
2: 그다음에 여기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온도 차, 기온의 차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이 다른 데 녹차하고 조금 차이점이 네. 얘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네. 아미노산이 좀 많아요.
1: 아, 맛있다는 소리.
2: 그렇죠. 그러면 이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네. 이 찻잎을 따는 것부터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시죠.
1: 함부로 건드려도 돼요?
2: 아닙니다. 지금 뭐 얼마든지.

0: 이야, 녹차들.
1: 예. 아, 여기 지금 새순 아니에요?
2: 예, 예. 여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네. 요 여린 잎들을 좋아합니다.
0: 여린
2: 잎? 예, 예, 위에. 아까 1창 2익이라 그랬잖아요.
0: 1창 2익. 2익.
2: 촉이 하나 있고, 예. 잎이 두 개. 아. 네. 1창 2기에 여기에 네. 새순만 네. 옆에 이렇게 똑 잡고 그리고 올리시면 톡톡 아~ 하고 떨어집니다.
0: 요, 여기 예. 보면 1창 예. 2기 여기 여기
2: 예, 예, 예.
0: 이거를 이렇게
2: 예예 요걸로만 가지고 만든 녹차가 이렇게. 가장 맛있고
0: 좋습니다. 아, 이거까지 따도 상관없나요?
2: 요거는 이제 1창 3기를 따십니다.
0: 아~ 예. 1창 2기
1: 더 좋은 거죠?
0: 아니야.
1: 아, 잘못.
2: 원래는 이렇게도 녹차는 되지만 네네. 이렇게 여린 잎으로 따는 게 네. 아주 차 맛이 좋고 감칠맛이 좋습니다. 네.
1: 그럼 이런 잎은 원래 안 따는 거예요?
2: 예, 안 땁니다. 저거는 이제 억센 잎들은 주로 우리가 발효차류, 홍차류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좀 이런 어린 잎을 쓰고 원래 차는 네. 색, 향, 미인데 네. 일본 애들은 색을 중요시해.
0: 그렇죠.
2: 아. 그 중국 차를 먹으면 향이 강하잖아요. 네. 향을 중요. 그 우리나라 분들은 맛을 중요시. 그 감칠맛.
0: 그래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2: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차도 네. 여린 잎에 색깔이 좋은 이런 잎만 따가지고 네. 차를 많이 만들어서 마셔요.
1: 그게 맛있다.
2: 예, 그러니까 네. 그 맛이 다른 어느 나라의 차맛보다 우리나라의 차맛이 좋은 거예요.
0: 훌륭하다. 네.

0: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우리 차 덕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와, 덕는 거, 예, 가시죠.
0: 녹차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1: 네. 네.
0: 제가 이 미리 만든 녹차를 가지고
1: 예.
0: 냉찜차를 만든 게 있는데 시원한 냉찜차 한 잔 드시고
1: 너무 좋아요.
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지금 여기,
0: 잠시만 들어보세요.
1: 여기 지금 땀 맺힌 거 보이세요? 와, 시원한 거 당겼는데.
0: 이제 저온에 네. 시간을 좀 줄여서
1: 네.
0: 쓰고 뜰본 맛은 좀
1: 없어요.
0: 줄고 카페인 양이 네. 또 절반 이하로 줍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젊은 분들이 네. 이 맛을 참 좋아하셔요.
2: 너무 예쁘고.
0: 이제 이거 해야지.
2: 저는 약간 느낌이 맛이 그 녹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1: 그럼
2: 그거의 살짝 그 연한 맛?
0: 부드럽고 연한 맛.
1: 담백한 맛.
2: 담백한 맛이 나는데 쓴 맛이 없어요.
1: 그거.
2: 신기하다.

0: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네. 차를 듣는 거를 이제 예, 체험을 하시길 네.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후끈후끈거리는데 네. 한번 네.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이야, 네. 270도.
0: 네. 네. 뜨끔하게 작, 좋은 온도입니다. 야, 예.
1: 270도.
2: 네. 네. 270도.
1: 네. 어, 한번 살짝. 아, 정상입니다. 36.2도.
2: 야, 익히네.
0: 네. 이거 하나씩. 워낙 아, 뜨거우니까.
1: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0: 예, 장갑도 하나씩 찌고. 네. 이거 지금 토시도 하나씩 하시고. 네. 네. 와, 우리 선생님도 네, 네. 토시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요 소태 넣는 거는 네. 우리 신생님이 어. 옆에 딱 우와. 넣어주시면
1: 넣을 때면 이렇게, 이렇게
0: 아니 한 목에 팍, 아, 한 방에 팍 넣어주시면
1: 네, 갑니다.
0: 예예. 예. 그러면 제가 시원을 하겠습니다. 예.
1: 오 소리 난다.
0: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좀 누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아. 그리고 이제 도르게 위로 젓고 위로 던지고 도르게. 지금 어. 소리가 예쁘죠?
1: 예. 아니 냄새가
0: 냄새. 아. 요 지금 올라오는 향이 네. 우리 녹차 만들 때 진향.

0: 진작이라 그래요. 아, 녹차의 진작. 예, 예. 이 맛이 이 하다 보면 이 향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예. 두 번 이제 한 번씩 해보시는데 네. 또 이렇게 조시고 옆에 발을 놓고
1: 예. 왜 이렇게 해서?
0: 예. 위로 확각 위로 확 전체로. 어, 오케이 이렇게. 야 잘하시네.
1: 어우 예, 예. 어우 뜨거. 어, 예. 한 번 더 이렇게. 소량이 또 예. 예. 터치 터치.
0: 제가 보는 대로.
1: 야. 야 우리 소장님 어,
0: 야 이거 뭐
1: 소림사 야 소림사 소림사 소림무공
0: 예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요 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예. 눅눅해지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2: 어 배는 왜 뜨거워지는 걸까요 어 이 배가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배는 왜 뜨거워질까 말입니다 자
1: 오 이거 안 돼요 예. 타요 타요
0: 타요 예 타면 안 됩니다. 타면. 그렇게 한 상태에서 네. 이쪽으로 다 담습니다.
1: 담아요?
0: 제가, 예. 제가 오, 저런 같이 싹.
1: 어떻게
0: 뜨거요?
1: 싹.
0: 어떻게
2: 아까 그
0: 생생하던 잎이 예. 예. 예, 이렇게 됐죠.
2: 갑자기 시금치가 됐어요.
0: 예, 이렇게 된 잎을 네. 차 맛내기 작업을 해야 네. 돼요. 그게 이제 유념이라고 하는데 네. 차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네.
2: 예. 아, 상처를?
0: 상처를. 차를 이렇게 손을 네. 한 손 안에 들어오게 모아가지고 아. 살살 이제 둘려보십시오.
1: 아, 굴려져요?
0: 굴려줘. 예, 예. 동그랗게 공 모양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상처를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유념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저 솥에다 이거를 넣어서 아. 이제 또 아. 굽습니다.
2: 아 그래요?
0: 예. 그런데 어? 그거를 몇 번까지 하느냐?
2: 구중구복.
0: 네. 그렇죠. 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구중구포라 그래서 네. 아홉 번 덮고 아홉 번 유념까지 한 그런 셈입니다. 아.

0: 구관절이.
1: 다운에 오신 분을 예. 기념해서 예. 두 분한테 예. 말차를 한 잔 대접하고
2: 있습니다. 아, 말차.
1: 그래서 야. 지금 직접 제가 네. 격불을 해서.
0: 격불이 뭡니까?
1: 예, 요 말차 가루를 네. 예, 물을 넣고 네. 여기 있는 요 차선으로 네. 예,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격불은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격불을 보통 합니다.
0: 와, 색깔이 진해가지고.
1: 예.
0: 와, 냄새가
3: 그러니까.
0: 와.
1: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마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네. 말차에 많이 그 찾고 있고 좋아하는데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색입니다.
3: 네, 색, 맞아요.
1: 예, 요 색을 통해서 이 심신의 안정도 찾고 풍미도 같이 느끼면서 이제 마시는. 그럼 제가 신성님한테 먼저 이렇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좀 따스한 물로 해서 네. 따뜻합니다. 우리나라이 뭐 다도라 그럴까? 네. 차를 마시는 예법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0: 왼손으로 받치고.
1: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 왼손으로 받치고 어우. 오른손으로 해서
0: 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일단 한번 저는 이 따뜻한 네, 한번 이 말차를
1: 한 모금씩 한번 네. 해보십시오. 예.
0: 굉장히 깊어요. 아니 맛이 처음에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쌉싸름하거든요. 끝맛은 깔끔해요.
3: 부드럽죠?
0: 네.
1: 뭐 상당히 풍미가 있습니다.
0: 네, 한번 드셔보시죠.
1: 따뜻하니까 천천히 풍미하면서 맛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0: 네. 약간 그 해장하시듯이 국 드시듯이 그냥.
2: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후루룩 먹으면서 바람이 섞임, 공기가 섞이면 향이 더 진하게 되니까.
0: 그러니까.
2: 이렇게. 네.
1: 어떠십니까?
2: 그 전에 먹은 거랑요, 훨씬 다른 게 차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구수한 맛이 나요. 네. 마치 육수처럼.
1: 감사합니다. 말차 외에 우리 집 오늘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
0: 또 있어요?
1: 그걸 한번 오늘 또 대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네. 네. 네. 네.

0: 이게
1: 말차잖아. 아, 냉말차.
0: 이게 바로 말차 맥주라는 겁니다.
1: 어? 맥주라고요? 이게 맥주예요?
0: 예, 무알콜. 예. 아, 무알콜. 아, 예.
1: 들어가요. 아니, 이거 말차처럼 생겼는데.
2: 아니, 냄새 안 맡아서. 예.
0: 뭐 이거는 서로 브라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예.
1: 아, 좋다. 어, 청량한. 네. 아. 청량한 그 맥주의 특유했던 그 호피향도 나고요. 예. 근데 이제 호피향을 이기는 이 차의 향.
3: 예. 이거 뭐 말주 아닌가요? 말주?
1: 말주. 말술, 말술.
0: 예. 예, 말차 맥주입니다. 예. 오늘 말차 시험한 결과 맛이 어떠셨습니까?
3: 야, 일단 말차를 먹다 보니까 이 차의 세계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단 달리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맛있는 차로 취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3: 아, 진짜 되게 빠졌어요.
1: 되게 건강한 판단인 것 같아요.
3: 아, 지금 덕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 덕질을 네. 바꿔야 되죠.
0: 아, 이제부터는 차를 즐기하시면
3: 알겠습니다.
0: 더 멋진 인생이 아마 네.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참 많은 거를 네. 보고 듣고
3: 먹기도 하고
1: 즐기며 네. 잘 놀고 잘 먹었죠.
3: 아, 저는 일단은 우리 수장님이랑 네. 1박 2일 동안 문경 여행을 했잖아요.
1: 네.
3: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경사 소식 들렸나요?
3: 많이 들렸어요. 어, 일단 막 급제도 할 것 같고 지금. 네. 일단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약돌돼지도 좀 먹어주고.
1: 먹고.
3: 네. 그리고 또 그 있잖아 칼.
1: 야,
3: 고려왕검. 아, 그것까지.
1: 제다이처럼.
3: 네.
1: 제다이처럼 또 제다도 하고.
3: 네, 제다도 하고.
1: 네.
3: 야, 재밌었네요.
1: 네.
3: 진짜. 네.
1: 문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묶어서 또 한번 오고 싶은 문경.
3: 맛있게 문경.
1: 재밌게 문경.
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안녕하세요. 저는 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게임이나 퍼포먼스 같은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관객 참여형 작품 또는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고 한예종 영상원 멀티미디어 영상과 전문사 과정을 수학했었습니다.
2: 상이 작가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특이했죠. 고물상에서 사물들을 찍었는데 사회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접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선이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학과 내 다양성을 담는 데 되게 중요한 시선이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이런 학생들이 와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하면서 어떻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갈지 이런 것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게임과 같은 인터랙티브한 매체를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만든 게임처럼 되게 인터랙티브한 매체를 통해서 감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의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관객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멀티미디어 영상과가 VR이나 어떤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서 수업을 듣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VR 매체를 되게 쉽게 접하고 또 한편으로 제가 원래 게임이라는 매체를 좀 좋아하다 보니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매체 자체가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스크린 베이스의 어떤 게임들은 저희를 대리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그 스크린에 있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그 세계 밖에 있는 건데 VR은 플레이어가 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것 자체가 특이하고 이상한 매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기술 하나를 메인으로 보여주고 한다기보단 제가 만들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풀기에 제일 적절한 기술들을 작업을 할 때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VR로 보여줘야만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한테 있어서 과도기에 있는 기술인데 그래서 빈틈이라고 해야 되나? 유격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항상 작업이라는 건 엄청 매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그 상태 자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좀 끌림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냈었던 것 같아요.
2: 상이 작가 관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언어도 되게 특별하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어워드 받을 때 레브 마노비치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워드가 되게 고개를 끄덕이게 했는데 기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나 이야기에 맞게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접근하려고 하는 개념에 맞게 그 기술을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고 자기를 어떤 장르로 VR이나 뭐 게임 아티스트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이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기술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권장하고 싶은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이나 그런 것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나름의 어떤 본질적인 자기 안에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1: 이 작업 자체가 되게 오프라인 경험이 점점 돈을 내야 간 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시작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책을 같이 읽는 모임에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요새는 다 참가비를 내고 모임에 가야 되고 뭐 어디를 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비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좀 만들게 된 작업인데 그래서 언리얼리스트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삼고 있는 배경이 유류세라던가 여러 가지 기후적이거나 아니면 뭐 사회경제적인 맥락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상상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언리얼리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만들어 내는 어떤 가상 여행 상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안에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여지는 게 엄청 막 뚜렷한 이미지들은 아니에요. 되게 뭉개져 있고 또렷해졌다가도 다시 불분명해지는 그런 게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들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유럽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업 내에서 유럽이라는 공간을 여행하게 만드는 맥락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흔히 유럽을 생각하면 어떤 기호나 이미지를 쉽게 상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이라고 했을 때 뭐 바로 떠오르는 거 뭐 에펠탑 약간 이런 식으로 손쉽게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 특히 한국 내에서 음희화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관람객들이 보게 되는 어떤 이미지 자체도 뚜렷할 필요가 없이 뭔지를 추측하게 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단서만 주고 다시 불분명해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게 어떤 새로운 세계관들 얼른 바벨부터 월딩 그리고 지금 언리얼리스트 유럽까지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관을 많이 만들어 오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월딩에서 그런 시도를 약간 처음 하게 됐는데 VR 플레이 자체가 헤드셋을 벗으면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면서 끝나게 되는 휘발적이고 일회적인 체험처럼 여겨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VR을 벗은 이후에도 관객이 생산해낸 플레이 데이터가 전시장에 계속 남아있고 그게 추적돼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공동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작업을 만들고 싶었고 조를 위한 대화형지도는 플레이 데이터로 지도를 만든다 이 컨셉 자체를 파고들어서 관람객이랑 작가가 1대1로 퍼포먼스를 같이 하면서 지도를 같이 채운다는 그런 형식을 좀 더 행위적으로 풀어냈던 작업이었어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고 전임자로부터 일을 넘겨받는다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손을 잡으라고 하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관객들이 오면 누군가의 후임자가 돼서 그 거인을 똑같이 묻고 그리고 엔딩의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후임자가 오고 이게 그냥 계속해서 전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그게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묻어야 한다. 그런 식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거인을 묻어야 합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에 오신 관람객들분이 잘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 월룸바벨에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문구였는데 그걸 좀 더 시적으로 써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래서 뛰어내리면 땅이 꺼져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무서워하시거나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계셨고 제자리에서 진짜 점프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플레이어들 자체가 되게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항상 저는 어쨌든 관객의 어떤 경험 자체를 좀 디자인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이제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순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시간 반 정도 저랑 관객분 둘이서만 하게 되는 형식을 했는데 전시 기간 동안 한 30번 정도 했나? 육체적으로 피로하기는 했는데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랑 엄청 라포를 형성하게 돼서 관객이랑 거리가 가까워지고 쉽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객이 스스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그거를 작가가 상황을 제시해주면 그중에서 어떤 관람객이 선택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라서 재미있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작가로서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만들어온 VR 작업들은 플레이어의 신체를 계속해서 격려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룸바벨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정서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통해서 유발되는데 그 스크린 넘어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시야를 제공하는 게 VR 매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월룸바벨은 VR이었어야 했고 또 월딩 같은 경우에는 VR을 플레이하는 그 사람의 어떤 신체성을 계속해서 감각하게 만드는 작업인데 VR 안에서 거인을 묻는 어떤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VR 헤드셋을 쓰고 직접 자기 몸을 움직여서 땅을 묻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게 VR 매체의 특징적인 재미있는 지점이어서 그 작업도 VR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제가 작업을 다 조립하고 전시를 끝마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언리얼리스트 유럽이 VR 3부작에 묶인다기보다는 약간 좀 더 다른 그룹에 묶이게 되는 뭔가 제가 앞으로 더 작업을 만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작업을 기획했을 때는 엄청 VR 자체에 대한 얘기로 더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이라던가 다른 키워드가 강해진 작업이 돼서 한편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관심은 VR로 대표되는 가상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VR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그 행위를 해야 가상공간에서도 그 행위를 한 걸로 되잖아요. 손을 실제로 뻗어야 가상공간에 놓여있는 컵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현실에는 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항상 VR 내에서는 관람객이 하는 행동이 불일치하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가상의 행위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하게 된다는 게 VR에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불일치들이 VR 자체가 불완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게 항상 어떤 작업적인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는 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 같은 거는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업 하나를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있었던 게 단초가 붙으면서 다음 작업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얼룸바벨 같은 경우에도 전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월딩으로 이어진 거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전에 했었던 작업들이 다음 작업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그 작업하는 성훈이란 작가랑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골개가 짜이면 작업의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영감을 받는 거는 항상 약간 다 다르기도 한데 게임이기도 하고 만화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 접근하는 작품의 성격들이 되게 다 다르고 그때마다 감탄한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나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되게 열려있고 감각하고 깨어있다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기술적 환경 됐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기술적인 조건 안에서 상인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VR 이렇게 딱 묶여져 있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관점을 가지고 표현할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되게 전화를 많이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슬쩍 그냥 안부전화 같이 연락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나누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건강하게 잘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힘이 막 제 개인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되게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이 힘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의 제반 상황들이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갖추게 되는 그게 더 생기는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상고일출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라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3917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일곱 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6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1: When entering this space, it feels like you're transported back to Naju in 1939. Welcomed into a bygone era. 엔듀링 스페이스 offering relaxation in a place that seems to have frozen in 1939. Transforming this cultural heritage site into a cozy space required meticulous work.

0: 그중에서도 이 공간들은 다행히 오히려 폐가였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기네들 마음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1: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 소중한 자산이면 확신을 했습니다.
2: These co-founders considered a historic place as an asset. Abandoned for years, the enduring charm of Hanok stayed throughout it. Bringing back an era dating back to 1939, each space had individual stories that resurfaced. Transforming a space in a way that embodied Naju's style, that champions a blend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ntemporary trends.
1: We 이 중에서 뭐 일곱 채의 폐가가 다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개를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예, 이 고택입니다. 예, 나주 정 씨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출 마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2: After being forgotten for a while, this place re-emerged as a conduit for the story of Naju, which is undergoing a renewal through its unique regional value. A space steeped in decades of tradition offers tranquility for those who seek a sense of nostalgia. And it serves a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linking Naju's future with its past.
3: 어찌 보면 이게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조용히 한 번씩 와가지고 숙박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2: Oozing with elegance and serenity, Hanok lets people imprint their vision onto it like a canvas. Everyday life crosses paths in this time and space. Architecturally, it elevates the prior historic elements so that it is preserved but also merges with the forward-thinking design elements. This is what the co-founders wanted to achieve.
0: Yeah. 저쪽 언덕에 위치한 남파정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1896년도에 전라도 최초의 항일의병장이었던 남파정석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이 이제 이 터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제당으로 남파정이라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서원이라는 건물은 다섯 칸의 민가형 한옥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행랑채하고 두 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행랑채를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후부터 있었던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2: To understand this space better, it will help to learn the old stories and history about it. Old tales abound in this place. Forgotten due to the ravages of time, this space had its story rediscovered, leading to its perfect restoration to the period of 1939. Preserving a building in its original state can also be a step forward.
1: Iron 자원들이 이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제 계속 살고 했었으면 생활하기 편하게 계속 고치거나 나무들도 다 자르고 고택들도 예전의 고택들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삶에 걸맞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변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계속 숨어있는 보석들을 이제 예, 발견해 나가는 거죠.
2: The garden covers 3 acres of land and the original plants and trees have been preserved. The gardening project aimed to preserve the old as much as possible. Many efforts were taken to enhance the garden so that it would be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 space and attuned with the changing seasons.
0: 공간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나무들을 막 옮겨다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2: Harmony with nature is what completes a hanok's elegance. As the seasons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garden plants change with it. And this creates a picturesque look of hanoks. This garden and the old hanoks have been together in harmony for many centuries. There is a reason why each flower was carefully planted. They're intended to welcome visitors in any season of the year.
0: 정원이 테마가 아니라 이곳은 이 고택과 지역의 이제 역사성 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진 정원, 문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스토리를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열리지 고목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에서 봄이 되면 다섯 가지 색깔의 동백이 피는 오색 동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의 포인트도 세련되게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 One garden space shines brighter than the rest. A large ginkgo tree hangs over the nearby Naju Hyangyo School and boasts yellow autumnal colors. These trees and flowers that display the grandeur and beauty of nature also welcome the four seasons.
0: But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0: 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가고 있고 이것을 이제 현대인들의 그 여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이런 마중 삼글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space and recovering a forgotten chapter in its history, these hanoks now offer so much more than before. Unlocking the value of a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t abandoned but merely disconnected for a period of time, gives a new story and purpose to this place.
2: (2015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목서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돈벌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1: In a fast-changing world, progress used to mean adopting what was new. But now, we define progress as finding ways to preserve the old and unlock future value from it. This has become the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for tomorrow.
3: 일단 저는 차별화되게 나주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택에서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와 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배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한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 Efforts to restore seven Hanok houses that were forgotten and return luster to a faded history. All of this has resulted in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ransformed from old Hanok houses where people once lived.
2: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0: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1: Where one's livelihood becomes life. And life in turn becomes a chapter in history. The refreshing Naju style becomes a retreat that gifts people with such a rich cultural experience. Visitors can take in the history and vibe of Naju, a thousand-year-old city, and ponder what new stories can be written here while being mindful of its history.
2: I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지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는 의식주의 주만 해결이 되잖아요. 일상 그 밖에 탈출은 다 우리가 힐링이고 관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존적 개발,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Even though it might have been forgotten for decades, it held within it a deep intrinsic value. Reviving local history and scattered historic assets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and polishing what was a diamond in the rough have created a charming Naju attraction that creates value.
0: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민간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저희의 궁극적인 생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저희가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지역 활성화의 그 모델, 신화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한번 자리 잡아보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A historic place spanning a thousand years, but fell into disuse over time. Through the ravages of time, Naju's history and bejeweled heritage has been unearthed to present the unvarnished image of Naju. Through modern renovations, they have created a cozy space on an historic site. A space reborn and harking back to 1939.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